들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말권 아침이기도 하죠.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네, 오늘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잖아요. 대서. 네. 근데 뭐 적어도 서울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건가?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가요? 네, 대서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안정환님은요, 요즘은 날이 흐려서 지낼만한데 장마 끝나고 얼마나 더울지 너무 두렵네요. 별로 안 더운.

하셨습니다. 아, 자대가 좀 비타민, 네, 비타민 세트 드시고, 이렇게 그 일상이 달라지셨다는. 잘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 남성용, 여성용 뭐 다 간다는 거를. 7887님, 아내랑 건강을 생각해서 같이 으쌰으쌰 운동하기로 하고 헬스 끊었는데요. 저희 부부 2주 동안 딱 두 번 갔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피곤하다고 빠지자고 하고 하루는 제가 회식이라 빠지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핑계를 대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오늘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 중입니다. 저 이러다가 갈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대서 핑계 한번 대보시죠. 대서라 몸이 아주 무겁네. 아, 날이 아주 덥고 그냥 습하고 몸이 아주 무겁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갈 때마다 끊어서 가는 거 그 일일권이라고 하나요? 일일권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일일권으로 끊어가면 더 안 가게 되려나? 네. 차준세 드립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5811님이 청해 주셨어요.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이날 선생님은 메일을 받았는데 딸이 숙제를 했으나 그 숙제를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먹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지 않고 살아남은 페이지만 간신히 학교로 보냈습니다. 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건 저와 돼지의 책임입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다소 황당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일과 함께 첨부된 홈캠 영상을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

Jonas Brothers의 Sucker 들었습니다. 문상민 님이 청해 주셨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4743님, 저도 몇 년 전에 로봇 청소기 초창기 모델 쓸 때 청소기가 딸 숙제를 다 먹은 적이 있어요. 유유. 제가 말하면서도 민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새로 나온 모델들은 이런 거 다 피해가나요? 종이 이런 것들은요? 예. 저도 뭐 거의 초창기 모델이라 얘네는 뭐 그냥 잡식이죠. 앞에 보이는 거 다 먹죠. 예. 7153님, 저희 집은 반려견이 새벽에 숨겨둔 비상금 돈봉투를 어디서 찾았는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서 있는데 쑥 창문이 내려가면서 쓰시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싹 사라지는 저쪽으로 네. 기억의 저편으로 신호등 너머로 사라져가는 차. 에, 오 멋있다. 네. 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차준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혹시 그 우산을 나눠주셨던 그분 듣고 계실까요? 에, 듣고 계신다면 네. 혹시 듣고 계신다면 샵 8910번으로 문자 하나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됩니다. 직접 얘기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듣고 계시다면 차준세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뭐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 잘 하셨군요. 그 우산 덕에. 야, 근데 이런 기억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더피의 Mercy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불광동에는 그 휘발유라는 곳이 엄청 유명한가 봐요. 불광동 얘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뭐 여기 아주 독보적인

오늘 사연 보내서 소개된 청취자입니다. 남편 대신 택시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운전 연수 받는 친구도 있고요. 현명한 판단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 어제 그 원래 이제 그 운전을 맡았던 분이 다리가 다치셔서 운전을 못해서 남편분을 동행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결정을 내리셨네요. 예, 어제 좀 압도적으로 사실은 9-1 정도로 나왔죠. 예, 같이 안 가는 게 낫다라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또 이렇게 그 결정이 났다는 거, 네, 훈훈한 뒷얘기를 또 전해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정 씨, 아침에 5학년 딸이 아빠는 엄마 뭐가 줘서 결혼했어? 라며 남편한테 묻는데 뭐죠? 남편이 바로 대답을 못하네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고민한 거겠죠? 그런 거죠? 아, 뭐지 이거?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그 갑자기 훅 들어오면 긴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 옆 그 근처에 근처에 그 듣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 잘못하면 또 뭐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또 이게 같은 얘기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오래 나와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조심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팩트를 사실을 전달하되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김민정님, 아침에 5학년 딸이 아빠는 엄마 뭐가 좋아서 결혼? 아, 이거 소개해드리는 차준세 드립니다. 네, 차준세 드릴 거고요. 이 금수님요, 불광동 연서시장에 맛있는 집이 많아요. 연서시장 안에 떡볶이가 맛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저 여기 자주 갑니다. 그 일단은 그 북한산 그 관음사 쪽, 관음사 쪽 그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와서 등반 마친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쭉 내려오면 한 뭐 1km 정도만 내려오면 시장 있잖아요. 여기 맛있는 집 진짜 많죠. 저는 떡볶이도 많이 먹지만 어묵, 즉석 어묵 많이 먹거든요. 금방 앞에서 튀겨주는 어묵 맛있어요. 네. 송영옥 씨, 불광동인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실 불광 자체는 노잼이에요. 인근 한옥마을 뭐 이런데 인근 동네라 가까워서 근거리 좀 돌아다니면 괜찮아요. 아,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 있어요. 산 좋아하시면 너무 좋아하실 듯. 아, 이 한옥마을 또 여기 또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또 SNS 핫스팟이잖아요. 다 여기서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 뭐 기와 지붕 딱 이런 그 그림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 여기 요즘 진짜 많이들 가시죠. 예쁜 카페도 많고, 네. 불광동 굉장히 매력적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노잼 아닌데? 잔나비의 처음 만날 때처럼

나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제가 입맛을 잃었어요. 이번 감기가 얼마나 아픈지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약은 먹어야 하니까 빈속일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과일 좀 사다 달라고 했어요. 과일 좀 먹고 약 먹으려고. 근데 이 남자 글쎄 황도랑 백도를 한 박스씩 사온 거 있죠. 왜 천도도 사오지. 나 이거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걸 사면 어쩌라는 거야 했더니 깜짝 놀라며 어? 너 이거 알레르기 있었어? 라고 하네요. 2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그걸 지금 알았대요. 내가 천 번은 더 얘기했다 인간아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더디 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릉램프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안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후 구리 쪽으로는 출근 시간대처럼 막히고 있는데요. 행주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정체고요.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고 여기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자팍 정보들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팍 정보를 보내주시면 돼요. 추첨을 통해서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자팍 정보를 기다리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비지스입니다. Love You Inside Out.

View Inside Out 들었습니다. 자, 알잘신잡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정보들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불광동 휘발유는 이게 네, 상호명이나 지명이 아니었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깨달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양종철님의 극중 캐릭터 네, 닉네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저는 뭐 가게 이름인 줄 알고. 김성철님은요, 형님, 남성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대요. 먼저 남성의 27%는 본인이 나뭇가지만으로 불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아, 나뭇가지만 있으면 막 이렇게 비벼서 원시인들처럼. 또 남성의 18%는 본인이 F1 전용카를 타면 최고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99%는 곰이 자신에게 달려들어도 제압할 수 있다고. 아, 저는 곰을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그 미 동부에서 아팔레치안이라는 그 긴 산맥이 있는데 거기 하면서 한번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통나무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저는 차에서 그냥 그 자는 게 재밌을 거야 차에 잤는데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막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와, 그 공포는 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 진짜. 그,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요. 곰을 맞닥뜨려도 그, 제압할 수, 아유, 아닙니다. 곰이요, 이렇게 앞발을 들고 그렇게 쓰면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임희주님은요, 전 돌 두 개만 있으면 불 피울 수 있죠. 하셨습니다. 돌 두 개로요? 돌 두 개로 어떻게 약간 부싯돌처럼 이렇게 막 부딪혀서 아 이게 아주 세게 부딪히면 이렇게 스파크 같은 게 튀길 수는 있죠. 근데 그걸로 불을 피우신다고요?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뭐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쉽지 않을 텐데. 아 우리 김 PD는 곧 맞닥뜨리면 왼쪽으로.

10만 원 상당의 비건 베이커리 브런치 맛집 시식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다녀오신 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던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돈이 가장 아깝다고 느낄 때 언제입니까?

어디 계세요? 문자 주고 가세요. 최대한 많은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맞춤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리세니의 Pretty Girl. 8421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네. 사진도 보내주셨네. 옥수수. 와, 윤기 흐른다. 네. 옥수수 드시고요. 저희는 차준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세트. 네. 7102님, 치과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 자란 사랑이 4개가 있어서 빼야 하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크게 이상 없으니까 잘 관리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안 실평수가 넓어서 사랑니들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안 빼도 된대요. 차디

공처럼 굴러다닌다는 게 너무 귀엽네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서, 예. 진짜로 얘가 뭐 막 공처럼 굴러다니겠어요? 예, 그렇게 좀 활발하게 지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 너무 귀엽다. 다음 주부터 방학입니까? 예. 벌써 시작한 곳도 많던데. 어린이용 선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대그의 Our Love Would Be Much Better 듣고 옵니다.

대그의 Our Love Would Be Much Better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1596님, 일산 정발산입니다. 카페 운영하는데 원두가 뚝 떨어져서 그냥 하루 가게 문 닫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갑자기 얻게 된 휴무가 꿀 같네요 하셨습니다. 아, 잘 된 거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정발산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카페가 정발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 위치는 정발산. 네, 그런 거겠죠. 그래요. 차준세 보내드릴게요. 아, 정발산. 하, 예전엔 자주 올랐었는데. 예, 산이라고 하기에는 뭐 상당히 낮죠. 아마 150m 정도? 해발? 그 정도? 100m 정도밖에 안 될걸요. 예. 김세희 씨, 저 회사 예금 만기되어서 35억짜리 수표 들고 다른 은행에 예금하러 가고 있어요. 제 돈도 아닌데 괜히 벌벌 떨며 긴장하고 있어요. 아무도 제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를 텐데 말이죠. 이 돈이 제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35억 수표. 딱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그 위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35억이라고. 좀 긴장되시겠다. 그죠? 네. 차준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69님. 오늘 회사 12시까지 출근이라 집에서 느긋하게 음악 앨범 듣다가 나와서 집 앞 분식집에서 김밥, 라면 먹는데, 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혼나요. 아직 잠깐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아직 잠깐이라도, 그죠? 비가 잠깐이라도 와주길 기원합니다.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자, 혁오의 와리가리 듣겠습니다. 김성철 씨가 청해 주셨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이 줄고는 있는데요. 다만 강변문의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를 지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 3차로에 사고 난 승용차들이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남대교까지 가는 데는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원효에서 마포대교 쪽으로는 긴급 노면 보수 작업이 시작됐고요. 부근 진학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공항 쪽에 올림픽대로에도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잠실 철교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올림픽 대교 부근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지체고요.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6763님이 주셨는데요. 저 98년생 직장인인데 장마철 되면은 온몸이 쑤시고 일하기가 싫어져요. 어떡하죠? 98년생이면 20대인데 20대가 비 온다고 온몸이 쑤시면 나 56세야. 난 어디 묻혀야 되는 거야 지금? 예? 지금 저 그렇게 좀 종합병원 가야 되는 선배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싫을 때는 셀프 회초리가 있죠. 예, 카드값, 잔고, 원천징수, 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목요일 생방송 출발합니다. 오마이걸의 노래입니다. 돌핀.

시고 예, 일할 수 있고 나올 때가 있고 나를 반겨줄 곳이 반겨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로 휴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목요일 오늘은요 현영의 소신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씨하고 고영배 씨가 함께해 주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주신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는 변함없이 KBS 쿨 FM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예,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쭈꾸미 볶음 드릴 거니까 저희가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공감이 되는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쭈꾸미 볶음을 지금 저희가 볶고 있거든요. 앞에서 지금 아우 냄새. 예, 볶고 있으니까 예, 드릴 테니까 예, 얼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이현희 고영배 씨 모시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숙모, 고모, 매제 오늘도 살뜰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현이
2: 고영배
0: 소신 발언. 자, 저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희 씨. 무대 위의 프린스 무스 예, 고영배 씨. 두 분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영배 씨는 퍼펙트 데이 저 잘 끝났습니까, 공연?
2: 아, 2주간 그 네. 7회 하는 소극장 공연 잘 마쳤습니다.
0: 네, 네.

0: 어느 코가 나가면 어, 깜짝, 얼굴 진짜. 중심이 나간 건데
1: 예예 어, 예. 정말 어,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아, 생각을 하면서
0: 완쾌 되고 다시 축구하는 거예요?
1: 네 완쾌가 야, 다 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0: 대단하다.
1: 예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아,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2: 아, 무서워졌구나.
1: 공이 날아오고 이게 아, 무서워졌어요.
0: 지금 정도 되면 공이 날아오면 눈에 보이지 않나요?
1: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죠? 예전에는 보였는데 공에 다친 게 아니라 아, 머리에 아, 두개골
0: 아, 그렇구나.
1: 네, 예, 예, 예. 덮쳤기 때문에 아, 이게 몸을 사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0: 예. 아, 지금 이제 예. 지금 몸 살아야 돼요 이제 40대죠.
1: 그죠. 40대 네, 예. 나이 많아요.
2: 현희 씨가 예전에 다른 촬영장에서 몇 년 전인데 예. 딱 뵀는데 예. 촬영장에 들어오는데 모델로서 모셨잖아요. 예. 망치 가방을 무거운 걸 들고
1: 축구 가방.
2: 축구 가방. 왜냐면 촬영 전후로 연습을 가니까.
1: 맞아. 진짜.
2: 아, 대단하더라고.
0: 근데 그랬어요. 그렇게 또 해야 또 삶의 어떤 저 즐거움도 있고.
1: 맞아요. 예,
0: 뭔가 좀 이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그게 예, 몸을 예. 일부러라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0: 그렇죠. 그게 운동이죠.

0: 좀 이렇게 오싹한 그런 좀 그 기묘한 이야기.
1: 가위 눌린 경험이야. 예, 예.
0: 남양 특집으로 해가지고 예. 뭐 귀신을 본 이야기, 뭐 우리가 지금 너무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예, 어디서 저 따지 마시고 본인이 느낀 거, 본인이 체험한 거 어디서 따지 마시고 따서 보내주면은 아 이게 이렇게 소개해도 그 맛이 안 살아요. 본인 걸 보내줘야 우리가 으쓱하거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쭈꾸미 볶음을 드릴 거예요.
1: 아 네. 맛있겠다.
0: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아시겠죠?
2: 네.
0: 두 분은 혹시 좀 그런 좀 무섭거나 기묘한 이야기 뭐 UFO를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건 상적으로 말이 안 돼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2: 저 가위를 진짜 잘 눌렸거든요 학창 시절에.
0: 예예. 예.
2: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한 방 안에 45명이 같이 잤어요.
0: 붙잡겠네요.
2: 맞아요. 45명이 2층 침대 쫙 놓고 야, 같이 잤는데.
0: 근데 여자들도 코 골잖아.
2: 코 골고 피곤하면. 막 코 골고 잠꼬대하고 이 갈고 난리 나죠.
0: 아, 그래도 잠이 와?
2: 그러니까 거기서 적응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0: 아, 네. 그렇구나.
2: 진짜 무던한 애들.
0: 그렇구나.
2: 그래서 거기 이제 6명이 한 세트로 그 2층 침대 세 개를 붙여서 잤어요. 항상.
0: 아, 그러니까 있지.
2: 6명이 이렇게 한 세트로 자는데 처음에 어떤 날 그 위층에 제일 오른쪽에 가위가 눌리면 나 어제 가위 눌렀어. 이러고 하루를 지내요. 그 다음날 그 옆에 애가 눌리는 거야.
0: 와.
2: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애가 눌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밑에 그 한 바퀴를 다
0: 진짜로?
2: 돌아요. 가위가.
0: 네.
2: 가위를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돌아서 가위를 눌리고.
0: 내용이 똑같지 않고?
2: 다 다른 방식으로 가위 눌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잠들면 가위를 눌릴 차례인 걸 알잖아요. 네. 그 위치가. 네. 그래서 바꿔서 자거든요. 그래도 눌려.
0: 야.
2: 어머. 그랬었어. 고등학교 때.
1: 예, 너무 신기하다.
2: 예, 예. 예.
0: 와닿진 않지만 와닿진 않지만
2: 아
1: 이게 만약에
2: 때.
1: 이게 만약에 적힌 사연이었으면 이거 땄다고 생각하시나요?
0: 그렇죠, 그렇죠.
2: 아니 누가 45명이 한 번에 사는 기숙사를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0: 45명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45명 이름을 대세요. 저는
2: 네.
0: 저도 이제 뭐 똑같이 꿈꾸고 가위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 하는 게 있어요.
2: 어머 어떡해요?
0: 허벅지 꼬집어 봐요. 아프면 꿈이고 아프면 안 아프면 꿈이에요.
2: 아니 근데 허벅지를 꼬집을 만큼 그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2: 꿈속에서
0: 내 몸을 꼬집어 봐. 이상한 일 생기면 이거 뭐지?
2: 꿈속에서
0: 뭐지 이거 꿈 꼬집어 보면 고통이 없다. 이건 꿈이다. 그때부터 제 맘대로예요. 꿈이니까.
1: 인지를 하고.
0: 네, 인지, 이거 꿈이다. 그래서 막 제가 제 꿈을 만들어가요.
2: 각성.
0: 네, 저는 그렇게 해요. 항상 꼬집어 보고 이게 꿈이다 하면 이제 그 꿈을 제가 이제 주도해가죠.
2: 주도.
0: 어차피 이게 꿈이니까.
1: 저는 자다가 악상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2: 진짜.
1: 진짜 온 거야.
0: 그래서
1: 이건 이쯔목이야.
2: 그럼 당장
1: 일어나서 이거 피부 사범관에도 여기다 녹음을 했어. 그 멜로디를.
0: 맞아.
1: 너무 다행이잖아. 근데 그러고서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려고 했는데 네.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어.
2: 네.
1: 근데 녹음한 거.
2: 진짜로?
1: 그러니까 깨서 녹음.

0: 어, 네? 근데 그런 이게 자리가 있나 봐요. 좀 그렇지, 그런 자리가. 어, 스매크 예, 누는 예. 자리 뭐.
1: 저는 약간 이렇게 이를 뽑는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위가 어떻게 눌렸냐면 귀신이 내 몸의 관절 관절을 줄로 막 묶는 거야. 그다음에 땅바닥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야. 오, 꿈에서. 그래서 그 마디들이 이렇게 바닥에 막 붙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깼는데 그 묶인 마디들이 약간 욱신욱신하더라고. 너무 이상하죠.
0: 성장통 아니었을까? 키 크려고?
1: 근데 왜 안 컸어? 편희 씨, 나 진짜 서운해. 키 큰 사람 이런 아니, 얘기하면 진짜 서운해요.
0: 아니 보통 좀 그렇거든.
2: 저 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0: 아니 아니 보통 성장통이요. 관절이 아프면 애기들이 수크던데.
1: 그래요? 진짜 네. 이럴 거야?
0: 아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 꿈을 그렇게 맹신하지 마세요. 꿈은 뭐 매일 바뀌는 거니까.
1: 맞아.
2: 똑같은 꿈을 한 열흘씩 꾸면 그거는 맹신해도 되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돼.
1: 좋은 꿈만입니다. 좋은 꿈만.
0: 맞아,
1: 좋은 꿈 이런 것만입니다.
0: 어,
2: 좋은 꿈만 믿고 안 좋은 꿈이면 조심하고.
1: 이자
2: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 예. 현희 씨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1: 네. 김태식님 네.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서 다녀오셨어요?
2: 올금치겨
1: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0: 혼자 사는데
1: 심장이 철렁했는데 범인은 AI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기묘한 건 전원 코드를 뽑아둔 날이었다는 겁니다.
0: 뭐야? 그 충전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1: 배터리로.
0: 아, 이거. 배터리로. 네. 배터리로.
2: 이게 딴 거 같은데. 내용이.
1: 근데 저 작업실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어요.
0: 맞아, 그럴 때 있어. 아,
1: 진짜 깜짝 놀래. 소름 돋아 진짜.
2: TV가 그런 거지. TV.
0: 네. TV도 그렇고 AI 스피커나. 요즘에 AI 스피커 집에 다 있으니까.
2: TV는 꺼놨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맞아. 그 혼자 갑자기 켜지고.
2: 예. 그건 이제 음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1: 음성 인식 그게 좀 오작동이 가끔 있어요.
0: 예. 진짜 무서워.
2: 별로
0: 무서워.
2: 그런 건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0: 근데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아요?
2: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혼자 있을 게 제일 좋아요. 다음 거 한번
1: 진짜 티야.
0: 3098님이요. 저희 집은 꼭대기 바로 아래층인데 며칠 동안 새벽마다 위에서 의자 끄는 소리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실에 문의했더니 윗집은 아직 입주도 안 한 빈집이라는 답변. 그런데 다음날 그 집에 누가 이사 오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소름. 아 근데 그게 소리가 윗집 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2: 아니 그게 이제 저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한번 와서 이렇게 줄자로 재고 타공점 잡고 막 그러려고 그런 거야. 뭐 그 다 사람이 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0: 지금 무서운 게 없으시겠어요.
2: 없어,
1: 지금이라도 주제 바꾸자. 사람이 공감을 못하는데 공포가 안 생기잖아.
2: 공감이 안 생겨 별로.
0: 땀 나고 있어.
2: 2부에서 뵙겠습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한 점씩만 더 해요. 우리 우리 작가분이 지금 볶고 있거든요.
1: 아, 바로 볶아서
0: 바로 보내드려요. 예, 예. 예. 택배사 저 우리 저 배달하시면 열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2: 바로 바로.
0: 어디 마장동에
2: 그래, 즉시 출발.
0: 다음 거 갈게요.
3: 이주형님.
0: 예예. 예.
3: 고등학교 때 인강 듣다가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손가락을 까딱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딱 움직였는데 순간 너무 선명한 목소리로 귀에 대단한데?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0: 이 누가 그런 거예요?
2: 귀신이요.
0: 저기 귀신이.
2: 귀신이.
0: 야, 그럼
2: 학생쯤 아니고 귀신이.
0: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네. 발로 배를 차고.
2: 귀신이.
0: 낭심을 인중을 그냥 날려야죠.
2: 아니, 예, 예. 박명수 씨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0: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2: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아니, 이 넓은 세상에 네. 인간만 존재할 리 없어.
0: 아니야,
2: 아니야. 인간이 모르는 없어, 뭔가 없어. 뭐 외계인이랄지.
0: 아, 외계인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예. 없어.
2: 뭔가 인간이 아닌 뭔가 이 고차원적인 존재 있을 것 같아요.
0: 외계인도 저는. 없어. 외계인도 없어. 저는 외계인도 없다 생각해요. 말이 안 돼요.
3: 발로.
0: 외계인 여기까지 왜 옵니까?
2: 아니, 궁금하잖아.
0: 여기 외계인이 또라이예요? 여기 왜 옵니까? 왜 와?
2: 아니 우리가 뭐 디즈니랜드 같이 올 수 있죠.
0: 안 와. 말도 안 돼.
3: 삼체 보세요. 삼체
2: 봤어요.
3: 그거 보면 진짜 있을 것 같지 않아?
2: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3: 봐보세요.
0: 산체 비빔밥?
2: 아니요.
3: 삼체. 삼체가 아니고 삼체.
2: 삼체라는 네, 드라마.
0: 외계인은 없어요.
2: 시리즈 있어요.
3: 있을 것 같아.
0: 외계인은 없고요. 네. 외계인 설명 있다 한들 수명 그것도 이제 저 수명 있잖아요.
2: 네. 예, 외계인 수명이요?
0: 예전에 왔던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예, 예, 없어요.
3: 처음 오면 배를 발로 차고.
0: 진짜 예전에 몰라. 예전에 예. 제가 왔다가 예. 우주선 고장 나서 이제 못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돌아가셨어요.
2: 돌아가셨어요. 네. 새로 신규 유입은 없나요?
3: 아, 그런 거 있잖아. 공포 영화. 예. 막 그 찍은 스태프분들 중에 거기 막 굿하는 장면 소품으로 썼던 거 손댔던 분이 자꾸 몸이 안 좋고
2: 그래 맞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0: 그건 당연히 몸이 안 좋죠. 이렇게 저 생물 만지면은 생물 만지면 몸이 안 좋아요.
2: 아 쇠도 고르고 막
0: 그럼요. 예. 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돼지머리 만지면 돼지머리 손 깨끗하게 씻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가져와 이러다가 이제 밥 먹다가 입에 들어가 보면은

0: 앞에 던져놓거든요. 예. 김희원님이 주셨는데 화장실 네. 변기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그렇다. 누가 제 등을 툭툭 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순간 얼어붙었는데 용기 내서 살짝 뒤돌아 보니까 변기 뚜껑이 앞으로 넘어오면서 제 등을 친 거예요. 이거 봐. 없어.
1: 없어, 없어.
0: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 보는데 누가 내 등을 쳐.
2: 아, 그치. 근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돌아보기 전까지.
0: 아니지.
2: 너무 무서울 것 같아.
1: 우리 어릴 때 그거 진짜 무서웠는데. 홍콩 할매 귀신.
2: 맞아. 화장실에 나오는 홍콩.
1: 빨간 유기 줄까 파란 유기 줄까.
2: 있지 않았어요?
0: 영배야, 홍콩 할매 귀신이 홍콩에 계시 여기 왜 오는 거지? 자기 나라에서 귀신하고 돌아다니는 게 바쁜데 우리는 서울에 SEOULA 왜 오냐고.
2: 내한
1: 귀신.
0: 아, 홍콩 할매.
1: 내한 귀신.
0: 홍콩 할매가
1: 월드 투어.
0: 야, 누가 표 끊어주니? 안 온다니까.
1: 비즈니스 타고. 비즈니스 타고.
0: 그 홍콩 할매가 우리나라 오잖아. 네. 그럼 우리 저 한국 국제 할머니 귀신들이 가만 안 있어.
2: 그러네.
0: 토세 부린다니까. 터세 부리는다고
1: 돌아가
0: 돌아가
1: 어디서 돌아가
2: 어디서 설쳐
0: 건방지게 어디서 함부로 여기서 충청도에 와 이러면서 강원도에 와 어디 와 까불 경상도에 와 이러면서
2: 아 진짜 너무 든든하네요 이 얘기를 듣다
0: 그러면
2: 보니까
0: 그러면 우리나라 할매 귀신들도 가만 안 있습니다
1: 안 되는구나
0: 예예 예, 노조가 있어가지고 할매 귀신들 귀신 노조가 있어서
1: 귀신부터 막아버리는구나
0: 못 들게요 네. 예, 공채 귀신들이 있어요 공채. 자 손 꽁트가 돼버렸네. 소란의 노래입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예.

0: 노래가 무섭지가 않고 되게 감미로운데.
1: 원래 감미로운 노래.
0: 근데 무서워요라 하니까 무서워. 무서워요라 하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요. 오늘 밤은 감사합니다. 어둠이 무서워요. 소란의 노래였습니다.
2: 네.
0: 8월 7일 여수에서 우리 또 이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소란의 공연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DJ 지팍과 찰스가 또 EDM 파티도 준비하고 있고.
2: 와.
0: 아, 이번에 좀 싸게 가네. 아, 괜히 얼떨결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 피해를 못 불렀네. 아, 이거 또 터진 입이라고 또 뱉었으니까.

0: 봤어. 다섯 명이 손이 1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쵸. 그러니까 12개였다고요.
2: 누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손만
0: 그래. 그렇지.
1: 근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필름으로만 찍었을 때는 이런 사진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2: 좀 약간
1: 요즘은 찍고 바로 확인하니까 뭐 이런 일 잘 없는데
2: 심령 사진처럼 나오는 사진.
0: 상식적으로 어떻게 10명 찍었는데 손이 12개가 나와.
1: 그래서 무서워서 찢었대잖아요. 무서워서.
0: 누가 몰래 들어와서 찍했겠지. 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해?
1: 진짜 재미없네.
0: 아, 없다니까. 나 이런 거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2: 지금 거의 방송 망한 걸로 따지면 지난번 월드컵 때랑 똑같아.
0: 나 옛날에
2: 무한도전 방송 못한 거랑 똑같아.
0: 나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도 무섭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한 거야.
2: 에이!

0: 무섭더라고.
1: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맞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번지 점프만 무서워요. 번지 점프.
0: 네. 죽을까 봐. 내 신체 위협이 될 때만.
2: 기준이 확실하지.
1: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제 얘기할 때가 아니고.
0: 네, 네.
1: 아, 이 오늘 이 코너 망했는데.
2: 김성철님. 예. 젊었을 때 나이트에서 놀다가 택시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라는 거예요.
1: 그렇지.
2: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죠. 근데 택시가 출발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사님이 탈 거예요 말 거예요 하셔서 방금 탄 사람은요 하고 물어보니 탄 사람 없대요.

0: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성동 분기점을 못 가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장안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많이 나아졌는데요.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구리방향 마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교 부근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시속 3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의 노대길 보니까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공항 쪽의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일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일하는 삶이 또 라이프가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저녁 시간에 제 주변에도 친구들만 해도 저녁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양한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박지경님께서 자두 김밥 오랜만이다. 아까 김밥 먹었는데 신기하다. 그쵸. 김밥은 말이죠. 참 별거 없는데 참 맛있어요. 네. 또 완전 식품인 것 같아요. 네. 완전하면서도 완벽한 아주 탄단지를 고루고루 갖추고

0: 문지은님께서 방학한 아이 점심 대령할 시간입니다. 아 대령까지. 언능 점심 먹고 서핑 수업 들어다 줘야 돼. 바쁘네요. 뭐라고요? 점심을 대령하는데 서핑 수업. 서핑 수업이 뭐예요? 아 바닷가에 사시는 분인가? 제주도나? 아니에요? 실내 서핑 강습을 하는 거예요? 오, 진짜 부유하다. 와 안되겠다. 저도 서핑 배워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수영장에 가면 있는 거예요? 저 이거 한번 서핑 강습 받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 진짜 배워보고 싶어요. 3190번님께서 낮 12시 점심 먹고 즐겁게 카페 수다 시간이죠. 하루 중 가장 소중해. 진짜 그 이 시원한 카페 안에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도 풀고 또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죠. 신순이님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첫 끼 먹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잠깐만, 새벽 5시면은 7시간 만에 첫 끼 드시는 거예요? 뭐 일일 일식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뭐 하루에 뭐 열몇 시간 뭐 공복 시간 지키거나 이러시는 거예요? 건강에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겠다. 나는 못해. 나는 김밥 바로 스프에 찍어 먹을래요. 네. 목요일 오후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개하고 커피 챙겨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 뭐예요? 있으면 저에게 사연이랑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노래까지 틀어드릴게요. 광고 다녀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진짜 맞아. 나 이거 기억나요.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스프는 사실 조미료 맛이거든요. 김밥의 조미료, 팝콘의 조미료. 얼마나 맛있게요? 네, 더 맛있죠. 0925번님께서 광고에서 스프에 김밥 찍어 먹는 거 본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근데 광고에 효과한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그렇게 먹어볼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먹어보고 싶어서 따라했더니 진짜 맛있고. 한번 트라이 보시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스프에 김밥 찍어서 드셔보신 분들 사진까지 찍어서 좀 인증샷 보내주세요. 가짜 대학생님께서 오뚜뽕 스프 광고 있었어요. 김밥 타서 먹는 광고. 폴킴님 기억이 맞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옛날 사람? 1099번님께서 폴 오빠, 저 방학 이틀 차인데 폴디 보러 대구에서 달려왔어요. 밖에 서 있는데 하트 해주세요. 어딨어? 진짜 대구에서 왔어요? 난 어제 새벽에 대구에서 왔어요. 우리 운명 통했나봐. 어떡해. 밖에 더워요? 어때요? 대구가 더워요? 서울이 더워요? 아, 정답. 다 덥죠, 뭐. 여름인데. 아, 밖에서 너무 더위 힘들어하지 말고 중간중간 잘 피해 있어요. 오수진님께서 지금 용산은 햇빛도 강한데 비도 오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근데 해가 너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덥겠다 하고 커튼을 딱 쳤거든요. 나오기 직전에 밖을 다 봤는데,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폭우처럼. 그래서, 어머, 나 늦는 거 아니냐고. 오늘 진짜 평소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빨리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는 서둘러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이벤트홀입니다. 이벤트홀에서 준비한 선물은, 선물 좋아요. 길치들을 위해서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근데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은 뭐 집에라도 하나 달아두시던지. 네. 자, 블랙박스 준비했으니까 이런 사연을 좀 받아볼게요.

댓글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블랙박스 챙겨드릴게요. 노래 들을게요. 영화 모아나의 OST죠. 알레시아 카사의 How Far I'll Go.

가강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알레시아 카라의 How Far I Go 듣고 왔습니다. 오, 가을광장 팝도 틀어주고 좋은데. 아, 좋은데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퀴즈로 확인할 거예요. 텔레파시 초성 게임 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에 단어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의 초성만 알려드릴 거예요. 듣고 어떤 단어일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성을 기억, 기억,

사교성. 5171번님께서 정답 수강생. 오, 약간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9872번님께서 살구색. 아, 이렇게 예쁜 단어들이 많았구나. 이남희님이 우리 사귀세 그러세 그렇게 합세. 네, 아쉽게도 오늘의 정답은 제가 어제 먹었던 삼겹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삼겹살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거 아,

색깔이 약간 파란빛, 보라색, 노란색 막 섞여가지고 아 너무 예쁜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가루 잠깐 넣으면 그 순간만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거예요. 와 5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오 진짜 괜찮다. 김윤경님께서 지금 동생이 휴가라 브런치 먹고 커피숍에서 가요광장 듣고 있어요. 전 이렇게 조용하고 시원한 카페에서 라디오를 들어야 내용이 쏙쏙 들어와 기분이 좋아요.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재밌거든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라디오는 뭐 DJ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물론 이렇게 다른 분들 사연도

이게 반가우면 춤으로 얼마나 반가운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웨이브로 폴킴이 얼마나 반가운지, 폴킴의 가요광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웨이브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도 안 온다. 김현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도영의 17.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1129번님께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이동 중에 다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2: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2: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2: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도 즐겁게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3: 국밥, 제육, 돈가스.

0: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휘낭시의 마들렌 에그타르트를 사랑하는 남자 피식대학 정재영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식대학 정재영입니다.
0: 입맛이 왜 이렇게 고급져요?
1: 아니요, 저번주에 그 우리 폴킴님 팬분들이 네. 주셨던 네. 그 이제 디저트 예, 그거 보시고 제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또 제작진분들이 유심히 보셨나봐요.
0: 아,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1: 아니,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0: 휘낭시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1: 그 이제 착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저는 진짜 태토 중에 태토거든요.
0: 에?
1: 그래서 국밥, 제육, 돈가스만 먹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네. 가까이 있는 걸 먹어요.

0: 신랑입니다. 오. 곧 상견례가 있어요. 오. 상견례 꿀팁 있으면 두 분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심각한 내향인이라 장인 장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뚝뚝한 사위 괜찮을까요?
1: 안 괜찮죠.
0: 안 괜찮아요.
1: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0: 그 이제 사위는 제가 볼 때는 그 광대까지는 아닌데 네. 굉장히 다정해야 됩니다. 아. 특히 장모님한테. 장모님한테 점수 따면은 네. 장인어른 점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1: 맞죠. 네. 아, 제가 추천을 할게요. 일단 무조건 이거는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가지고 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0: 미리.
1: 꽃다발 두 개 딱 예약하세요.
0: 아, 예, 예, 예.
1: 그래서 어머니, 장모님 드리고 그리고 본인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 그쵸. 것까지 챙겨서 안 그러면 좀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여기서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한다면 네. 한 송이 정도 네. 집에 이제 몰래 숨겨놨다가 네. 당신 것도 있었어.
1: 아! 진짜 실망스럽다.
0: 아, 오늘 실망의 연속이네.
1: 5398번님께서도 무뚝뚝한 사위 안 돼요. 답답해요.
0: 네, 안 됩니다.
1: 아니 이게 좀 이제 김성우님께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은 제가 맛있는 음식 배달 시켜드릴 테니까 그 12시부터 2시 사이에 가요광장에서 한번 상견례 해보시는 거 어떨지. 여기서, 아, 여기서 실시간으로
0: KBS 오오. 여기 라디오 홀에서
1: 네. 제가

0: 싶은 얘기가 딱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0: 그분은 약간 좋아했던 것도 모르겠다.
1: 아 그렇죠 모르죠. 아,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친구가 엄청 좋아서 들려줬다기보다 네. 저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0: 그냥
1: 왜 정신이 갑자기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0: 맞죠.
1: 어, 얘한테 이걸 너무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들려줬었어요.
0: 저의 흑역사.

0: 저도 스스로 너무 현타가 왔어요.
1: 저 몇 살 때예요?
0: 저게요? 또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한 서른 초반, 20대 후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진짜?
0: 와 그렇게 막 20대 초반 이렇게 어리지 않아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네.
0: 아이돌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 정도는 이런 걸 할 나이가 아니야.
1: 와 근데 와
0: 진짜지 진짜지면서 막 도망가는 연기하는 거. 아 진짜 너무 싫어.
1: 연기.
0: 아 왜 틀어주는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
1: 저거 다시 리마스터 해가지고 다시 본인이 다시 찍으면 안 돼요?
0: 아,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요. 네? 실망스러워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워. 자 노래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의 자니.
2: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거짓말 같은 거 못해요.
1: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세계를 깨지 않을게요.
0: 네, 조용히 해주시고 다 빨리 다음 거나 읽어주세요.
1: 네, 전다은님께서 시댁에서 다 같이 한잔하고 시댁 동네에 야외 정자에서 대자로 뻗어서 잠들었어요. 오. 그런 저를 시아주버님이 데려오셨네요. 흑역사.
0: 아니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또 한잔했고 요 정도는 귀여운 역사인데요.
1: 맞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상견례 하기도 전에 왜 부모님 집에 보통 남자들이 가잖아요. 그럼 맞죠. 아버님께서 보통 이제 장인어른께서 자네 술은 좀 하나 하고 술을 먹이잖아요.
0: 맞아.
1: 근데 거기서 이제 술이 조금 뭐랄까 너무 세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약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0: 그 중간 느낌을 찾아야죠.
1: 그 중간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장인어른이 계속

0: 네. 네. 저 일단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스파링으로 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학생한테 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 맞아요. 다른 걸로 이기시면 네. 되잖아요.
0: 그리고 굳이 중학생을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일도 아니기도 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좀 그게 더 창피할 수 있어요.
1: 중학생을 이겨서 기쁠 일은 뭐 건강?
0: 건강해야지.
1: 건강 정도?
0: 맞아.
1: 예, 근데 이길 수 없습니다. 예, 네. 이길 수 없어요.
0: 저희 노래 들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 딱인 노래입니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0: 정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1: 국밥 제육 돈가스.
0: 오늘의 주제, 자다가도 이불킥하게 만드는 나의 흑역사. 계속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흑당 버블티 드리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2: 캬, 센스 있네요. 오늘 왜 흑당 버블티인지 아세요?
0: 어, 왜요?
2: 흑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작진분들이 지금 흑당 버블티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거예요? 어, 맞대요. 어,
2: 그러니까.
0: 어, 센스 있다.
2: 아, 이런 거 좀 알아주세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어, 디테일하신데.
0: 어, 미안해. 나 너무 버블티에만 꽂혀가지고 흑당을 생각을 못했네.
2: 아, 지금 버블이다.
0: 네, 버블, 버블. 이건 다, 이건 거품이다.
2: 아, 이건 다 거품이다.
0: 인기는 거품이다. 아니, 좀 전에 그 버스에서 앉은 오. 자세로 쓰러지신 분이 오. 잘 됐겠냐고요. 망신스럽게 끝났죠 뭐. 뭐 이런 주제 내가지고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 우리가 재밌죠. 아, 혹시 그날 사진 같은 건 안 찍으셨겠죠? 네. 사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2: 지금 두 번 죽이시는 거예요?
0: 세 번.
2: 세 번 죽이시는 거예요? 요 1046님 네.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너 라디오 익명을 믿고 정말 어디에도 못한 흑역사 말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20살 때 첫 남친이랑 사귀고 헤어질 때 차였거든요. 오오오. 제가 전화로 울고불고해서 걔네 집 앞 카페에서 겨우 만났어요. 그런데 여사친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 앞에서 울고불고 징징거리고 땡깡 다 부리다가 결국엔 더 안 좋게 헤어졌네요. 샤갈. 그리고선 제 친구들한테는 제가 찼다고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도 이불 차요. 너무 구질구질했어서.
0: 아니 근데 왜 여사친을 왜 데리고 온 거예요?
2: 그러니까 얘 진짜 좀 이 남자 못됐다.
0: 이건 흑역사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사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열받는 사연인데.
2: 열받는 사연이다.
0: 얘 너무 매너 없다.
2: 와 근데 울고불고해. 제가 볼 때는 여사친을 데리고 온 이유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너 이제 그만해.
0: 아, 내가 봤을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그러니까,
2: 왜냐면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났다고 한 거 보니까 전화도 계속 하고 막 이렇게 막 만나자고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끊어낼 요량으로 그냥 자기 여자친구도 아닌데 데리고 나온 거지.
0: 그쵸. 아쉽다. 이런 사연 본명으로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2: 진짜 이분 하드코어 하시네.
0: 1326번님께서 네. 썸남이랑 곱창 먹다가 젓가락이 불판 앞에 있었는데 달궈진 젓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가 젓가락 모양으로 입술에 11자 그어줬어요. 썸남이랑 이렇게 끝. 아니 이거 혹시 그 썸남이 라디오 듣고 있다가 어? 나 그때 썸녀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2: 그 11자 그 사람?
0: 혹시

0: 형탈 알바를 했는데요. 전 여친이 새 남친과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하필 저에게 다가가 오마. 사진 찍자고 해서 인형탈 안에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알죠? 인형탈 쓰면 귀여운 포즈 해야 되는 거.
1: 아이고.
0: 집자며 귀엽게 사진 찍었습니다. 나만 아는 나의 역사. 와 이거 진짜 슬프다.
2: 나 마음 너무 아픈데. 진짜? 이분 무조건 흑당 법.

0: 마흔이 돼가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1: 2093번님께서 아, 나 인형탈 안에서 노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 나. 울면서 브이하고 있는 것 같다. 잠깐만, 나 방금 어? 내 사진을 이게 뭐지?
0: 우와.
1: 잠깐만 이게 나 지금 나 우연히 클릭했는데 이게 뭐죠?
0: 우와.
1: 0131번님께서 미니홈피에 이렇게 귀여운 사진 많았을 텐데 다 지웠다니 왜 그랬죠? 중딩 폴디 지금이랑 똑같이 너무 귀엽죠? 이 사진
0: 와
1: 어디서...
0: 진짜 귀엽다.
1: 잠깐만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0: 아니 근데 잠깐만 중학생 때 지금 저랬다고요? 아, 좀 놀았는데.
1: 아, 저 유학파, 저 유학파잖아요.
0: 아, 좀 놀았는데 왜냐면 지금 머리 색깔도 그렇고 모자 네. 저렇게 삐딱하게 쓴 거랑 락이랑 티셔츠 입은 거랑.

0: 생각했으면은 아 이건 나의 힙을 오늘 살릴 수 없다. 그리고 그나마 이 사진 너무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1: 뭐야?
0: 지금 저 머리는 제가 봤을 때 머리를 다듬은 머리예요.
1: 아
0: 진짜 최악의 머리는 정말 꼴도 보기 싫게 많이 기른 머리가 있어요. 한창 그 머리 기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1: 그치. 길 때가 있었어.
0: 제 대학교 1학년 때가 정말 대박입니다. 흑역사입니다.
1: 근데 저거 그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0: 저 사실 저게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 이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잠깐 이 사진 잠깐 0131번 너 누구야?
1: 중딩이 되는데 중딩?
0: 아 중딩이에요?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지?
1: 와
0: 근데 나 너무 신기한데?
1: 진짜 말 안 듣게
0: 잠깐만.
1: 됐다.
0: 혹시 제 친구예요?
1: 지금 핸드폰 꺼내서 0131 검색 한번 해봐요.
0: 내 친구인가? 9698번님께서 와 중딩 때 우리 반에 진짜 얄미웠던 이랑 닮았다.
1: 맞아.
0: 얄미 하필 또 얄미운
1: 진짜 얄밉게 잘 놀리고 자기는 놀림 하나도 안 받고

0: 이인영님께서 전 술 마시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잠들었다가 무릎이 가려워 긁는다는 게 옆 여성분 무릎을 긁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도망치다니면서 그분의 어이없는 표정을 봤네요. 신고 안 당한 게 어디?
1: 와 진짜 웃기다.
0: 아 진짜 미쳤다.
1: 이게 잠결이면 그럴 수 있어. 잠결이면 잠결이면 간지러. 아 그런데 왜 안 시원하냐? 그런데 왜 안... 죄송합니다. 아,
0: 저 진짜 가요광장 하면서 들은 사연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아 어떡해.
1: 옆에 분은 제가 볼 때 신고 안 한 게
0: 아, 진짜
1: 시원해서 옆에 여성분도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

0: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하셨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나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편하겠다.
1: 내가 이거를 울고 먹어야겠다.
0: 이거를 울고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시거나
1: 그쪽이 강하다. 아, 0131번님께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어제 오픈 스튜디오에 왔다 갔던 포린러비예요. 몇 년 전에 너튜브에서도 공개했었잖아요. 제가요? 제가 공개했어요?
0: 아, 원래 이제 폴디도 곧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1: 저 진짜 기억이 안 나. 제가 이런 걸 공개를 했나요?

0: 근데 갑자기 말릴 새도 없이 전 남친이 제 코를 잡고 진짜 어디 보자 하면서 코를 확 돌려버렸다가 재수술하고 그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이분 좀
1: 이건 너무 무례하다.
0: 이상한 분 아니에요?
1: 이거는 잘 헤어지긴 했는데

0: 그냥 그 저기 뭐 그 인터넷 온라인 몰에
1: 아 코스튬 이런 거
0: 그냥 개구리 코스튬을 검색해서 입고 가세요.
1: 개굴 개굴, 개굴 하면서
0: 미친 사람처럼
1: 정말 이 사람 안 되겠네. 8004분님께서 저는 술 한잔 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편의점 점원분께 영어로 계속 대화하시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지금도 생각하면 이불킥.
0: 아 진짜 이런 게 진짜 이불킥인 것 같아.
1: 이거는 진짜 잠깐 동네 자주 가는 그 편의점이었을까요?
0: 자주 가든 아니든 저는 이런 뭐랄까.

0: 치통닭.
1: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2: Oh my god!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1: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4377번님께서 스튜디오 밖에서 손 흔들고 하트하고 온 청취자예요. 회사 점심시간에 산책하며 구경 갔다가 폴킴씨 봤네요. 이제부터 폴킴씨에게 빠져볼게요.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어떡해, 나 재영씨 따라가지고 이제 아저씨 되는 것 같아요. 네. 민경범님께서 정승환의 가요광장 재밌게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싸이의 Thank You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생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뜨거운 환호, 뜨거운 성원 제가 바로바로 리액션 해드릴 수 있는 생방송이니까요. 많이 많이 저랑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뭐 종일 속 터지는 일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일 투성이었나요? 그럼 일단 그거 삭제해버리시고 휴지통에 탁 구겨가지고 버리시고 기분 좋아질 일 하나씩 찾아봅시다. 저는 오늘 기분 좋은 일이요. 생각해보면은 화장이 잘 됐다?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저를 볼 수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하나씩 진짜 어떻게 보면요. 아침에 눈 떠서 진짜 일상생활을 큰 일 사고 없이 했던 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생각해서 적는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 기분은 나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밖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내 기분을 결정하는 건 나니까 우리 오늘 좋은 결정, 좋은 기분을 결정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민 님이요. 퀸디 머리 푼 모습 너무 예뻐요. 오늘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점심은 드셨는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점심은 약간은 단백질 식단 스타일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 단백질 스타일로 제가 저녁에 조금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먹어야지 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 아침이나 점심은 좀 가볍게 먹고 저녁을 뭐 알아요. 잔소리 금지. 나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은데 어떡해요. 네, 저녁을 오늘 맛있는 걸 먹을 거라서 점심은 좀 간단하게 단백질 스타일로 먹어봤습니다. 또 윤선님은요. 가비 언니 오늘따라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되는 슈퍼라디오예요. 고정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쁜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보통은 이제 약간 굉장히 거의 쌩얼 비슷한 얼굴로 오다가 이제 뒤에 소일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은 꾸민 모습, 속눈썹을 살짝은 붙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문지은님이요. 저 공개방송 신청하고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뭘 입고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뭘 어떤 거 입고 오시길래 그래요? 드레스 입고 오실 거예요 지은님? 궁금해요. 아, 만약에 당첨 뭔가 되신 분들이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요, 뭐 입고 갈지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옷 정해지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을게요. 롤코 롤군님이요. 비 대신 가비용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 안 오고요, 가비가 또 이렇게 슈퍼라디오에 왔습니다. 여러 번 보러 왔어요. 어제 우리 귀빈이들 자주 쓰는 말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오늘은 이걸로 해볼 거예요. 우리 빈칸 채우기 문자쇼. 나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뭐다. 음식 종류 진짜 많죠. 나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뭘까요? 나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뭘지. 아, 저 정말 궁금해지는. 아, 저는.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러분, 가비의 스블 라디오에서 100일 맞이 공개 방송 준비했어요. 8월 17일 월요일 100일 파티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데 함께 해주실 거죠? 저랑 100일 파티 함께 하고 싶은 귀빈이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가비의 스블 라디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신청 링크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신나게 100일 파티 즐겨보자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블 라디오. 어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방청 이제 신청 이제 하면서 1차 라인업 공개했잖아요. 게스트가 누가 오는지. 근데 그렇게 반응이 대단히 막 이렇게 폭발적이고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 라인업을 공개하자면요. 저희 시크릿 분들이 와주신다고 합니다. 예스! 그럼 골든차일드 장준씨 그리고 원소윤씨의 시크릿까지 공개됐는데요. 아직 절반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면요. 제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못됐다. 그쵸? 뭘 또 9위까지 갈까? 그냥 야 새우도 좀 나는 좀 그렇다 생각해요. 사실은 너 등이 왜 이렇게 굽었니? 너 무슨 새우처럼 뭐 이것도 나는 그런데 대하구 여름에는 불 꺼졌다고 대하구이라고 하는 거가 혜성씨 어제 윤식호기님 계셨거든요. 허리가 왜 이렇게 기냐 해가지고 윤식호기도 계셨는데 대하구이까지 나오시는 거는 제가 조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대성님 그래도 즐거운 마음에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대하구이라고 해주셨고요. 백동진님이요. 저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수박이요. 수박처럼 튀어나온 뱃살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약간 딱딱하신가 보다. 그쵸? 동그랗고 딱딱하신가 보다. 이거는 러닝이라든지 좀 유산소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동진님. 이게 또 이렇게 남성분들이 배가 나오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운동 안 하면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수박이라고 또 유쾌하게 비유해 주셨고요. 오이님이요. 저는 자두 같아요. 상큼하거든요. 58살이지만요. 58살도 상큼할 수 있죠. 근데 자두 같다고 해주셨어요. 난 자두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이분 굉장히 마음이 가네요. 이승민 님이요. 저는 피자 꼬다리요.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어서 호불호 갈리지만 그래도 없으면 허전한 존재 같아요. 이거 굉장히 비유 좋다. 피자 꼬다리 없으면 저 그 피자 안 먹습니다. 저 피자 꼬다리에 그 뭐예요? 갈릭 소스 찍어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가끔씩요.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찍어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는 그 빵 떼고 그 치즈 크러스트만 먹을 때도 있어요. 네. 안 좋아하시겠죠. 보시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 그럽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피자 꼬다리를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아닐까 승민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일취월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좀 시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2579님이요. 지금 나를 음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눅눅하다 못해 꿉꿉하게 녹아버린 조미김 상태예요. 살려주세요. 라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31.5도에 69%의 습도를 자랑하고 있는 네 지금 온도계와 습도계를 보내주셨는데요. 조미김이 참 맛있는데 눅눅하면 그게 맛이 진짜 반의 반절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요. 김 먹을 때 이렇게 눅눅하면은 근데 굉장히 네.

이야기의 슈퍼라디오.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0: 혹시 공짜 라면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1: 아니거든. 됐어. 그냥 내가 찾아볼게. 그 사이에 그 우리 게스트통은 우리 귀빈이들 소식 좀 정리해 줄래?
0: 네. 9840님의 소식입니다. 짠돌이 팀장님이 맨날 제가 커피 사서 출근하면 종이컵으로 반잔만 달라고 하시거든요. 아 진짜 짜증났지만 며칠 동안 군말 없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팀장님이 커피 쿠폰 5만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잘 마셨다고. 역시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하나봐요. 팀장님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키키.
1: 나 이런 사연 처음 받아봐. 아니 보통 한 입만 해서 뺏어 먹거나 쿠폰 대신 적립하는 팀장님 사연은 내가 봤거든. 근데 커피 쿠폰 선물해주는 직장 상사 사연은 좀 처음인 것 같아. 9840님 좋은 회사 다닌다.

much information. 너무 TMI 아닌가? 내가 물어보고 내가 TMI라고 하기 미안해요. 게스트. 약간 어떤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으면

미야웨 띠로리 듣고 왔습니다. 네, 김보아님이요. 방학이라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1인 1명 동행까지라 지금 누굴 데리고 가야 될지 몰라서 신청 못하고 있어요. 핀디 보러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세 분 신청해 보세요. 그게 이제 1인 1명만 동반 가능하다고 됐는데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이라 가지고 한 명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하시면 또 우리 피디님이 좀 이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게.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연수님이요. 우리 게스트홍한테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근데 소지섭님도 들을수록 들을만해요 라고. 아니 우리가 성대모사를 들을수록 들을만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라디오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응원이 넘치는 곳이라서 이렇게 들을수록 들을만해요. 그냥 들읍시다라고 해주시는데 우리 게스트홍 네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받으면은. 전진아님이요. 카페 갔는데 잘생긴 청년이 충전기 빌려달라고 했는데 눈이 즐겁고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그렇죠. 어머 이렇게 잘생긴 청년 보면은 나까지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고 광대가 올라가고 그런 효과가 있지요. 예쁜 그 여자 친구들 봐도 그렇지 않나요? 어머 밝아라. 어머 에너지 좀 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뭔가 에너지 받는.

났어요. 그런데 에어컨 AS가 다음 주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냉장고는 이참에 큰 걸로 바꾸게 됐어요. 새 냉장고 신나요? 라고. 사실 고장났고 고장났으면 사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고장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참에 큰 걸로 바꾸게 돼서 너무 신난다고 0885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게 에어컨 고장나고 냉동실 고장나면은 이 안에 음식 어떡하지 하면서 더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사실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잘 됐네요. 냉장고를 또큰 걸로 좋은 걸로. 요즘 냉장고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장고를 봤어요. 어디 물만 채워놓으면 그 얼음이 자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얼음 그 박스에 모이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아 보이던데. 기술이 자꾸만 좋아지니까, 뭐, 이렇게 냉장고를 뭐 이렇게 바로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냉장고도 비싸게 산 건데, 이사 갈때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원주님이요. 가비 누나는 언제나 저희 강아지 산책 메이트예요. 라디오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매일 2시간짜리 라이브라니, 컨텐츠 서퍼는 행복합니다. 듀니, 산책할 때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산책 메이트라니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산책 메이트 굉장히 고심해서 고르거든요, 원주님. 그러니까 저를 그 더위 속에서, 약간 사실 좀 지루해요. 강아지 산책 시키는 게 그냥 멍하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의 포니를 따라서 그냥 멍하니, 멍하니 그냥 산들바람 느끼면서 걸어 다니는 건데 살짝 지루할 수 있을 때내 귀를 즐겁게 만족시켜줄 컨텐츠라니 그거 굉장히 고심해서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됐다니 너무너무 제가 다 즐겁습니다. 안유찬님이요. 이틀 전에 세차 받는다고 소식 전해드렸던 애청자입니다. 어제 세차 받았어요. 퀸디가 세차 받는 날비안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비가 왔네요.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유찬님, 저도 세차 받았을 때요. 비가 왔어요. 추적추적. 그것도 막 시원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막 축하하듯이 시원하게 내리면 몰라. 막, 나 내릴까 말까? 지금 약간 습도가 올라가가지고 살짝 구름 무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모르겠네. 약간 이런.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쫀득한 오징어.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1: 3, 2, 1, GO!
0: 회 대 구이. 오징어요. 회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구워서 질겅질겅 씹어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오징어 취향 저랑 겹치는 분에게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징어를 먹는 방식의 대결이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제가 오징어 그림이 어떻게 그리는지 저의 오징어 그림을 보고 싶어서 낸 문제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징어 회 대 오징어 구이. 가비는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아까 들으니까 날로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오징어도 날로 드실 때 무조건 회요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하여튼간에 오징어 회 맞춰주신 10분은요. 임진영님, 8710님, 유이슬님, 4001님, 1918님, 양태성님, 4778님, 4214님, 박한봉님, 비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광고 빨리 듣고 이렇게 아이렇게 지난주와 같은 조합으로 갑니다. 펜타곤의 후이씨, 골든차일드 장준씨 모실게요. 가비의 스베라디오 3, 4부는요. 스피드렉, 이카운트, 메디카 코리아, 경기도시 주택공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딜 토너패드 제공입니다.

0: 파티가 있잖아요.
1: 어,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0: 예. 드디어 이 약방을 또 팬파티를 하시는군요.
1: Yes and yes.
0: 근데 8월에는 또 도쿄에서 팬파티가 있다고.
1: 어, 맞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거를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제 일본에 있는 또 이제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 뵈러 또 갑니다. 예. 예, 예.
0: 아니 일본

0: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1: 그렇죠. 너무 많이 되죠.
0: 네네네.
1: 어, 중국어로 슈퍼라디오 홍보를 해달라는 작가님이 어떤 요청이 있는데요. 아, 이거 되게 이런 거,
0: 이게
1: 갑자기
0: 지금으로는 어려운데. 해볼게요. 다자하오. 저시 가비 가비 더 라디오. 칭토토 관자오. 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 아 충분해요. 네. 아,
0: 라디오를 제가 중국어로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1: 아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영어로 웬만치 할 줄 알아도 갑자기 이거 홍보하라 그럼 난 못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겁니다. 네, 네. 어 C A 아, C E A 님이요. 일본인인데 갑자기 일본어 들려서 반갑다고.
2: 아 하이도소.
1: 하이도. 간파이했을 뿐인데요.
0: 하이도소는 네. 보통 저희가 음식점을
1: 들으죠. 아니 제 말이요.
0: 나 하이도는
2: 하이도소. 하이 기대고도사이 하이도소.
1: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골든차일드의 너라고 듣고 와서 이렇게 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지금 마이 버스 드라이버님. 아 선생님, 제 갑자기 저한테 엄청난 신호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혹시 저 괜찮다면 저기 저 졸음쉼터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1: 아니 근데 다른 승객분들도 있는데.
0: 아 그렇군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른 분들께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마이 테스트 1 2 1 2. 자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비고속 승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17번 자리에 앉아있던 이 투더 장 투더 준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부산에 계신 할머님을 뵙기 위해 오늘 이 여정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이빙을 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저에게 사실 굉장히 급작스런 신호가 온 바람에 염치를 무릅쓰고 제가 한번 버스를 잠시 정차 스탑스를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졸음쉼터에서 멈춰도 괜찮을까요?
1: 네.
0: 자 뭐라고요? 소리가 작아요. 멈춰도 될까요?
1: 네. 네.
0: 자 그럼 버스 기사님도 소리 질러.
1: 아우 장윤아 그 졸음쉼터 도착했어. 아까 그 얼굴 허연 그 학생이랑 빨리 같이 가요.
0: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장준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요 버스에서 급작스러운 신호를 맞닥뜨린 내향형과 외향형을 연계해봤는데요. 아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 아, 세상에.
0: 그쵸.
2: 그 장준님 캐릭터는
1: 아 이런 사람이 어디서. 지금 김지현님이요 저런 상황에 진짜 저런 이가 있다고요? 음주가 과하신 분 같은데요.
0: 이거는 근데 진짜 사실 이게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시잖아요. 세상이 노래져요.
1: 노래지죠.
0: 아, 그렇죠. 맞아요. 이런 말조차도 힘들어요 사실.
1: 안 나오죠. 3590님이요 장준 학생 자기 후 소개하다가 싸게

0: 어떻게 한 분씩 고민 사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윤미란님이 보내주신 요 사연 한번 후이 씨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윤미란님께서요.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식을 잘 치르고 조의금을 정리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친구의 이름이 쓰여진 봉투가 빈 봉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할지 그냥 해프닝으로 치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2: 와. 아.
0: 이거는 근데 100% 실수였을 확률이 그쵸? 좀 높다고
1: 그
0: 생각해요.
1: 맞아요. 어. 네, 그런 빈봉투면 조이금... 더더욱 그러겠죠.
0: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가 없죠. 만약에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올리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100% 실수고 친구한테 저는 얘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1: 진짜요?
0: 네.
1: 오, 준이는요?
3: 아, 근데 저도 그냥 해서, 야, 와줘서 고마워. 근데 너 봉투가 빈 봉투던데, 이거, 뭐 저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0: 네. 전 얘기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서로 오해하기 싫어서.
3: 맞아요, 맞아요.
1: 아, 근데 여기 올 오해. 때마다 너무 저 혼자.
0: 아니, 나는 너,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1: 아니, 전 믿기지가 않아요. 전 절대
0: 진짜?
1: 안 물어봐요. 네.
0: 정말로?
1: 그럼요. 절대 안 물어보죠.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건 다 넘어갑니다, 그냥.
0: 그냥 넘어가세요.
1: 네, 그냥 빈 봉투 왔으면 아 그냥 왜냐면 이 친구한테 그렇다고 제가

0: 답답한 스타일 절대 아니고 누구나 좀 약간 나도 이거 살짝 말할까 말까 고민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락한 김에 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 네. 나도 모르게 오해하고 싶지 않아서
1: 맞아요.
0: 어 그리고 또 이고은님 요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2: 네네네. 제 결혼식 때도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친한 친구인데 빈 봉투만 내고 밥 먹고 가서 당황은 했지만 그냥 말 안 했습니다.
3: 아 그러니까요.
0: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게 충분히 또 그럴 수가 있는 게 돈을 내는 거면 상 이런 게 없을 텐데 빈 봉투인지 모르고 아 돈 넣겠지 하고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아 몰라 왜 빈 봉투 내 확인해.
4: 근데 빈 봉투를 내는 게 진짜 어려울 텐데.
3: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4: 빈 봉투를 내본 경험이 없어서.
3: 아 왜냐면 보통은 봉투를 현장에서 저희가 받으니까
2: 그쵸, 보통 거기 앞에 1층에 있는 데서
4: 빈 봉투 내는 게
0: 근데 저처럼 이제 깜빡깜빡 잘하고 넣나 안 넣나 확인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해는 하긴 해요.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아, 또 까먹을 수 있기는 한데 아, 두 번, 세 번 확인해. 불편하니까
2: 맞아요, 맞아요.
0: 불편해요. 아 그리고 조민주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3: 이건 물어봐야 했든요 다음에 친구 집안에 조의금 넣을 일 생기면 얼마 넣어야 할지 고민되잖아요.
2: 맞아요.
3: 아 맞아요. 네. 이것도 맞긴 해요. 확실히
0: 나만 또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3: 네네네네.
0: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애매하니까 또 이것도 읽어주세요.
2: 야 성진영님께서 아 다른 사람이 정리하다가 확인했다고 얘기하세요. 너무 좋다 이거.
3: 이런 것도 괜찮죠. 에이.
0: 아 내가 확인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2: 아 이거 다른 사람이
3: 들었는데 이렇게.
2: 이거 조의금 정리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 봉투가 빈 봉투였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3: 그러니까 확인해달라던데. 약간
2: 맞아,
3: 이렇게 하는
2: 맞아.
3: 거죠. 그냥 일부러.
0: 아, 확인해달라던데. 에이. 어 임진영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3: 저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남모르게 어려웠을 때 그랬었다며 한참 후에 친구가 먼저 말하며 돈을 보내온 적이 있어서 그때 내가 말을 안 꺼내기 잘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말을 안 하고 말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왔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0: 아 진짜
2: 되게 감동이다 이거는. 근데
0: 일부,
2: 조금
0: 아,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물어봤어 봐. 네. 그럼 좀 민망한 상황이었겠네요.
3: 그쵸? 맞아요.
0: 아, 친구 사실 내가 그때 돈이 진짜 없어서 못 냈어. 그러면은 내 물어본 내가 좀 민망할 것 같긴
2: 해. 맞아요, 맞아요.

0: 정신을 네 정신머리를 충전해 줄까? 콧구멍에 충전기 한번 꽂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 야, 아우, 파이팅 넘치시네.
0: 파이팅 너무 넘치시고. 어, 요것도 한번 읽어 주세요.
2: 네, 7097님께서요. 빌려주고 바로 나도 충전해야 된다고 갖고 오라고 아, 해요. 네.
0: 갖고 오셔야 돼요.
1: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번. 매너죠, 매너.
0: 맞죠. 네. 근데 마치 내 물건을 너무 마치 뭐랄까요?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빌려주지 않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아, 맞아요.
0: 그래서 아마 아까 전에 그냥 고정시켜놓으라고 하셨던 분의 그런 조언을 다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신수진님 사연도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신수진님께서요. 10월 연휴에 놀러가자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계획 없다고 했는데 8월에 저렴한 비행기가 나와서 급 결제하고

0: 것 같아.
1: 아 살짝 조금 아 살짝 삐지긴 할 것 같아요.
0: 나 삐지지. 네. 나 삐져.
2: 아 그래요? 저는 아예 아 그러든가 말든가.
0: 호인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야 우리 10월에 여우로도 올라가자 했는데 막 이러다가
2: 네.
0: 그 친구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 여행 메이트 완전 I love you인데
2: 아 점점 넘어 아 그래요? 아.
0: 8월에 자기 혼자 비행기를 끊었어. 근데 이거 싸가지고 그냥 이거 끊었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지. 그럼 나도 뺄 텐데요. 사실은 왜 나한테

0: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보다. 어, 내가 싫은가까지 안 가시나 보다. 그러면
1: 저요? 전 그냥 어 그래 그래 그냥
0: 진짜?
1: 저는 보통 그래요. 예.
0: 어, 난 진짜 그러고 싶다니까.
1: 막 그렇게 서운해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0: 어, 그러니까 네네. 안 서운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개인의 또 시간이 또 소중한 사람들은
2: 맞아요.
0: 남의 개인 시간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네,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2: 맞아요.
0: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놀고 하고 싶은데 8월에 그렇게 싼 티켓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 주지. 나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지?
1: 아,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같이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서운했을 것 같아. 무조건. 이거는 안 서운한 거는 말이 안 되고.
2: 저도 근데 그래서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었는데
0: 오, 네.
2: 저는 그래가지고 네. 한번 그 친구한테 예, 면전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0: 오, 예. 어떻게?
2: 그러니까 저희 멤버 지범 씨에 대한 얘기인데.
0: 네,
2: 김지범 씨에 대한 얘기인데 네. 한번 작년에 이제 같이 뭐 호주를 놀러 가 멤버들 몇 명 해가지고 호주를 가거나 삿포로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또 부산에서 하고 있는 또 이제 뭐 사업 일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주말에는 절대 도저히 시간을 못 뺀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뭐 금토일은 너무 성수기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저는 영태익 씨랑 둘이서 삿포로를 갔다 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 친구가 이제 어쨌든 단톡방에다가 이제 막 뭐를 막 올리잖아요 근황을. 근데 금토일마다 무늬 오징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야, 네 안 된다며. 너 가기 때문에 안 된다며.
0: 그러니까.
2: 근데 무늬 오징어 잡고 갑오징어 잡고 이래가지고
0: 아이고.
2: 제가 그래서 한번 정말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예, 뭐 이렇게 약주 소주를 한잔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예,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재수가 없으라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이러면 좀 서운하세요? 네. 호이 씨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
1: 저는 무조건 서운하고 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8월에 비행기 결제하는 것도 사실 서운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서운하다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0: 아, 서운하다고 말을 못한다고?
1: 말을 못할 것 같아요.
0: 어, 난 무조건 또 말해.
2: 저도
0: 아,
1: 그래요?
0: 왜 말해? 나도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지금 말 안 하고 수진님 친구는 살짝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티가 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성진영

0: 경우도 좀 있어요.
1: 괜히 바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장종석님도 섭섭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안정수님도 나이가 들면 가든지 말든지 합니다. 가든지 말든지 나. 저도 사실 사실 나이가 더 들어서 안 서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난 서운해서 난리야. 김지현님도 이거 읽어주세요.
2: 아까 답답하다는 의견 들은 이후로 후이 자꾸 소쿨 2인 척한다. 충전기도 대놓고 얘기한다고 하시고 여행도 안 서운하다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그래요. 척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는 생각해보니 네. 서운할 것 같아. 서운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소쿨 2인 척인까진 아니었지만 서운할 것 같지만 서운하다 혹은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라는 말은 제가 못할 것 같다.
1: 맞아. 그러니까 딥한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데 어차피 이걸 나 말 못할 거니까 그 감정을 안 키우는 것 같기도 해요. 안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감정이 커지면 이들은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진짜 죽어도 말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것 같아요 감정을.
2: 맞아요.
1: 이혜림님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후이님이 서운하다고 말하거나 화낼 때는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2: 근데 사실은 저는 막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고 요즘에 생각해보면 근데 화낼 때 이제 일적으로는 당연히 뭐 그런 걸 얘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적으로는 뭐가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을 무조건 하고 근데 이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것들은 그 진짜 말을 잘 안 하고
1: 감정은 배제하고
2: 네,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인
1: 그렇구나.
2: 것 같아요.
1: 그래 사실 그게 깔끔하거든요.
0: 맞아요.
1: 맞아 이게 깔끔한데 나는 그게 제일 커.

0: 직원 좀 희귀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어. 아까 그 사연.
1: 그죠, 네. 그죠. 제가 제 사연.
0: 네. 네, 그 부산에 내려갔던 거.
1: 그죠. 예, 네, 지범 씨, 오징어. 지범 씨가 오징어 닮았어요.
0: 아직도 그렇다. 아, 여기는 뒤끝 있네.
1: 전 뒤끝 있습니다.
0: 아, 말하거나 말거나 뒤끝은 똑같네요.
1: 무늬 네, 오징어 닮았어요. 네, 갑오징어 닮았습니다. 김지범 씨. 네.
0: 아, 뒤끝이 있네요. 아, 그럼요. 말하나 마나. 네. 아, 똑같네요. 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박유경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저는 아이 완전 아이인데요. 네. 다음 주말에 결혼하는 친구가

0: 뭐 갑이 10만 원 뭐 네. 후이 10만 원 뭐 이렇게
1: 막 저라면 하니까. 금액 적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2: 근데 금액 적는 건 사실 어쨌든 돈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네.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 식권 주는 사람들을 은근히 말 많이 한대요. 다 사람들이 질문 많이 한다고. 금액 적는 사람은 그거 바빠 보여서 아무도 말 안 걸고.
1: 아, 그쵸, 그쵸.
2: 어, 유경님, 그냥 금액 적는 게 낫겠어요. 부담을 가지시고.
0: 맞아요, 맞아요.
2: 거기에 완전 집중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계시면은 말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아니야, 우리 유경님. 네. 식권을 주자.
2: 아, 좀 부딪혀라.
1: 깨. 그리고 조금 이제 조금 아이 지금 아이를 네 개 보내셨는데 네. 아이를 하나 줄여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2: 아, 그 계기로.
1: 네, 이 계기로.
2: 어, 왜 남 얘기라고 이렇게. 호희 씨는 금액 적는 거 할 거잖아요.
1: 저요?
2: 네.
1: 아, 저는 식권 주는 거 하죠.
2: 아, 식권 주는 거 할 거예요.
1: 저는 아이가 네 개 정도는 아니고.
2: 아, 아이가 네 개 정도는 아니라서 네, 네. 호희 씨는 아,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셔라. 그렇게 네, 어려운 네. 질문 안 하실 거니까 아무래도 네, 네. 한번 도전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결혼식에서 아이 세 개로 만들어 보셔라 하는 호희 씨 의견이었습니다.
1: 그렇죠.
2: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아, 오랜만 아니죠? 일주일 만에 봤죠?
1: 그쵸?
2: 어, 네.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또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또 어떠셨어요, 두 분? 괜찮으셨나요?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2배, 3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0: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네. 자, 목요일 격하게 자연스러운 생방송으로 왔습니다. 미라클 해쳐 모여.
0: 확실히 문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학이 했다는 얘기죠. 애들 챙기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기가 좀 힘들어요.
1: 이제 네. 1분밖에 안 됐어요, 형.
0: 네, 그래요?
1: 예.
0: 그래도 좀 초록 올라가야지.
1: 자, 지난 월요일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 팔로우 숫자가 1195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숫자는 몇일까요? 바로 5505! 이렇게 매일매일 집착해보겠습니다. 하루의 팔로워 숫자는 천천히 100명씩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면 6667에 도달하는 날짜는요? 아마도 8월 3일 월요일!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0: 창희야, 난 네가 예. 실망하고 지치는 너의 모습.
1: 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다 뚫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0: 저는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힘드네요.
1: 그래요. 우리 윤종수 씨가 냉방병이라니.
0: 깊은 잠에 빠져서.
1: 예.
0: 와, 등짝이 그냥
1: 또 홀딱 벗고 자셨군요.
0: 그렇게 야한 얘기 하지 마세요.
1: 그게 뭘 야해요?
0: 등만 벗었죠.
1: 등만 벗는 건 뭐예요?
0: 그러니까 위에 러닝 같은 예. 거 벗고 이제 상체 네. 없이.
1: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군요. 아무튼 냉방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인 우리 윤종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0: 어지럽습니다.
1: 예.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뭐 윤산 챌린지고 파월로 숫자 늘리고 하는 것들 다 좋은데 미라클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희가 소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자, 아무튼 여러분들 4시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아주 재밌게 이야기 시작하면서

0: 퀴즈 여러분들도 영상 찍어서 도전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 엄청 드리는 거 아죠? 방학 기간 동안.
1: 그러니까 선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어떤 선물인지. 아, 없나 리스트가?
0: 아니, 1등이 블랙박스, 2등이 120시간 달인 흑삼고,
1: 3번이 피자, 4번이 예, 치킨.
0: 네. 5등은?
1: 5번이 저기, 자동차인데?
0: 아니요. 팥빙수.
1: 팥빙수.
0: 팥빙수 그리고 자, 나머지 또 참가상은 에너지바 드리죠. 아,
1: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보세요. 우리 오신 분들도 인별그램 아직 안 가셨으면 저희 인별그램 미스터 라디오 인별그램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 팔로우 꼭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1: 지금 팔로우 수 늘리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아이고 아버님 SNS 안 하실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아, 네, 미안합니다.
0: 아니, SNS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1: 그냥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고 가족만 챙기게 생겼어요.
0: 가족 SNS 하실 것 같아. 가족 SNS.

0: 메디힐 토너패드,
1: KB국민은행,
0: 이카운트,
1: 고려기프트,
0: 종근당건강,
1: 경기주택도시공사,
0: 에어비앤비가 도와줍니다.
1: Yes, sir.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0: 또 하겠죠. 그때 우리 또 한번 그때를 한번 기약해봐요. 그리고 아니면 뭐 쉬시는 날, 우리는 일하지만 여러분들 쉬는 날 있잖아요. 저기
1: 정혜정 씨.
0: 공휴일 이럴 때 한번 꼭 할게요. 예.
1: 견디, 내가 힘이 되어 이거 읽었어요?
0: 아니요, 안 읽었어요.
1: 견디,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항상 즐겁게 보냈어요. 그 옆에 계신 분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0: 네, 형.
1: 이쪽 아니야.
0: 안부 전해드릴게요. 옆에 누가 있어요?
1: 이쪽에 그럼. 이거를 계속 돌려서 조금 사람들 끌어오자.
0: 네, 네, 회장님 너무 감사하네.
1: 개인의 귀신설로. 장이야, 이분이 얘기한 건 이쪽이 아니야. 야. 빠밤.
0: 동궁이에요 우리. 정혜성님 덕분에 저도 힘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진짜. 예, 저도 힘을 드려야겠어요. 내가 많이 사랑해요.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오늘은 확실히 조금 다들 좀 처져 있어요. 날씨도 좀 힘들고 하니까. 예. 저도 그렇고 뭐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 이 은분처 도전의 문자도. 예. 예. 조금 늦습니다.
0: 거의 다 됐어요 이제.
1: 하지만 괜찮아요.
0: 예. 7231님 매일 운전해서 못하다가 지금 완료했습니다. 팔로우 미.
1: 근데 좀 조심하세요 운전.
0: 그러니까 안 한다잖아요 지금은.
1: 네. 예. 왜냐면 오늘 같은 날이. 네. 접촉성은 나기 좋아요.
0: 왜죠?
1: 나기 좋다기보다
0: 찐덕찐덕,
1: 날 가능성이 있어요.
0: 찐덕찐덕해서 붙으니까
1: 다 지쳐있어요. 지쳐있어.
0: 네. 여러분들
1: 그리고 크락션도 좀 많이 울리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모범시민답게 참아야 됩니다.
0: 우리가 모범시민이에요?
1: 저요?
0: 예.
1: 그래도 뭐 죄 짓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저러. 그래도
0: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잘 배려하면서 살아가야죠. 우리 함께. 네,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9084님 팔로잉 했습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지만 늘 응원해요. 오미완 화성도도맘. 화성도도맘. 아, 그렇군요. 화성에서 또 이렇게 도도맘이 또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조용히 듣기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1: 원래 사실 라디오가 뭐 조용히 듣는 거죠.
0: 다 그분은 그런 분들이 사실. 네. 대부분이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1: 그런 분들이 또 들으면서. 예. 우리 또
0: 해주셔서 이야기를 또 만들어 주시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1: 가비에 또 라디오. 예. 또 받음 들으면서 또 기 받고.
0: 예. 예.
1: 그러시는 거죠.
0: 그래요. 우리 아무튼.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귀로만 듣고만 있어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또 용기 나시면 한번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안 읽힌다고 또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문자가 뭐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내 거 안 읽어주지 상처받지 마시고 언젠가는 읽힐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문자 와 있는 거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보내세요. 아셨죠?
1: 어저께였나요? 방학이 시작돼서 큰일이다. 그래서. 애들 수련회를 보내라 했더니. 예. 어제 이현 씨가.
0: 예.
1: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무튼 뭐 수련회도 가세요.
1: 수련회도 좀 보내고.
0: 예, 요즘 방학 때문에 정말 큰일이다.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0: 예, 아시죠?
1: 네.
0: 김주현님 안녕하세요. 항상 견디가 내 인생의 주연은 나 주현씨 하며 소개해주는 김주현입니다. 사실은 주현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현은 저희 작은 언니 이름이라.
1: 아, 그래요?
0: 저는 다른 별명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야유주 아씨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1: 주현 선생님.
0: 예.
1: 근데 이게 나도 지금 보니까 조카들 이름을 너무 비슷하게 짓는 게. 조금 그냥 그래. 어려워. 자꾸 잘못 나오기도 하고. 애들은 또 그거에 또 괜히 시비 걸더라고.
0: 네.
1: 그래서 아예 다른 이름.
0: 예.
1: 나와 남창희 씨 같이.
0: 예.
1: 첫째는 윤정수, 둘째는
0: 남창희.
1: 예. 예. 이렇게 윤창희. 아니면 남정수, 남창희 그렇게 가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걸 이미 지어진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1: 개명이 있죠.
0: 자, 주현 씨 어떻게

0: 원하는 대학 가야지.
1: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도 갈 거고.
0: 예. 내가 관악산 자주 가거든. 거기서 보자.
1: 예. 어 서울대학교에서.
0: SNS 보자. 뭐 해보는 거지 뭐.
1: 그래요.
0: 집중하면 돼.
1: 근데 뭐
0: 나도 그렇게 못.
1: 대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잘 뻗쳐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죠. 과를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0: 그리고 요즘 좀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이제 요즘은 뭐 화이트 칼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AI 시대에 예. 기계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예. 중간자적 관리자 입장으로 성장하는 것도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1: 예, 그건
0: 뭔가 좀 예, 약간 그건... 공학도 느낌이 있는데.
1: 예, 그것까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마이크 좀 열어보세요.
0: 마이크 잠깐요. 혹시 뭐 공학도 그런 거 좋아합니까? 만드는 거?
2: 아 좋아하긴 한데 저 원하는 건 그쪽은 아니에요.
1: 예,
2: 아,
1: 원하는 건
0: 여쭤봐도
1: 그쪽에...
0: 될까요?
2: 정치 외교요. 네.
1: 정치 외교 쪽으로.
0: 네가 왜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하는지 알겠지.
1: 오케이 오케이.
0: 좋아. 그러면 예. 하여튼 돌아가는 나라 상황 네. 일단 공부까지 잘해보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어른이니까. 어른이에요 당신은.
1: 지금 이 외교부 장관이 조현.
0: 네.
1: 예, 외교부 장관이죠.
0: 네.
1: 예, 이 정도는 우리가 흐름을 알고 있어야죠.
0: 아까 주현이 있었는데 지금 또
1: 예.
0: 조현이.
1: 조현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0: 김주현 씨가 그냥 내 인생의 주연에 나 할게요.
1: 그래요. 예. 그게 나 맞아요 주현 씨. 네, 내 인생의 주연은 나 그, 김주현이야.
0: 그 조금 있어봐요 저기.
1: 세현 씨.
0: 좀 더 나갈게요.
1: 네. 오케이. 자 윤선영님께서 김정수 형님은 정말 냉방병에 걸려도 아무 말 없는 대잔치는 변함없네요라고.
0: 윤선영 씨.
1: 예.
0: 그래서 김선영 그 윤선영 씨가 또 김정수 형 여성분 이름 같은데 형님이라 그러니까.
1: 네, 예.
0: 난 그런 표현 요즘 좋더라고.
1: 뭐 어떤 거요?
0: 제가 대학을 좀 안 다녔다 보니까.
1: 예.
0: 뭐 물론 나오긴 했는데 대강 나왔거든요. 예, 예. 선배. 오늘 어디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약간 그 뭔가 몽글몽글한
1: 예.
0: 대학생들은 그런 걸 못 예. 해봤어요.
1: 아 그랬구나. 예. 형님.
0: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맨날 행사를 했어요.
1: 신학대학교 다녔습니다.
0: 그건 한 6개월.
1: 6개월 그리고 관동대학교 그다음에 경영학과는.
0: 네네네.
1: 예. 거기는 졸업 못했고요.
0: 졸업했어요?
1: 아 경영학과 졸업하셨어요?
0: 네네네.
1: 예.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0: 노래가 슬프네요.
1: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0: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도 예. Fast Die를 했죠.
1: 자 우리는 2부에 분노할 준비 돌아오겠습니다.

0: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오바마, 록펠러, 잭 웰치, 그린스펀, 조지 소로스. 하, 아니 제가 왜 저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아야 하죠? 아니 그래요 뭐, 아니 유명한 분들인 건 알겠는데 저분들의 업적이랑 세세한 내용까지는 뭐 제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이제는요 좀 고요한 곳에서 산중 절간에서 살고 싶네요. 아우 머리야, 아이고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이 남편아,
1: 힘들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고 온 당신 남편입니다.
0: 어머, 여보 왔어요? 아, 일찍 왔네요. 아유. 차가 안 막혔나 봐.
1: 뭐 차가 안 막혔나 봐를 얘기하니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어.
0: 알았으니까 일단 손 씻고 오세요.
1: 에이, 사람
0: 저녁 먹게.
1: 알았어 일단. 알았어.
0: 아, 배고프다. 당신이 요즘 식은땀 많이 흘리는 것 같아서 단백질 보충도 할게. 목살 파티야. 고기

0: 거의 순서가 됐는데.
1: 268번 내 순서다. 가보자.
0: 남편이 창구에 있던 여직원한테 근엄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1: 저기 언니, 아가씨, 내가 잠시 한마디만 할게요.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 발언 때문에 증시가 급격히 출렁이던데 요즘 환율 시세 어때요? 그거 영향 많이 타죠. 환율 안정화 방안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요즘 환율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봐서 우리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알아야 환율을 지금 할지 다른 날 할지.
0: 그냥 환전한 거 찾으러 간 건데

0: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듣는 분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1: 그래도 해야 됩니다.
0: 아 싫어. 아 내 남편 다니는데 진짜 싫어. 아 짜증나. 이게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또 섭섭하다는
1: 그래. 이경복님 이 양반 그냥 너튜브 시키세요.
0: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 아무도 안 들어오지만 한 3명 들어와서
1: 또 막상 또 너튜브 키면 또 막
0: 말 못 막혀
1: 말 막혀요. 말 못해요. 전혜원님 야
0: 아이, 그거는 위험해.
1: 락펠러라고 뭐 나발이고 락펠러고 나발이고 입이나 좀 닫아라. 그냥 펠라
0: 왜 없는 걸 또
1: 3837님 빌게이츠가 그런 얘기는 안 하냐? 너 좀 조용히 하라고?
0: 빌게이츠가 와서 만나지도 않죠.
1: 예. 윤경희님 그 수건 걔는 수건 걔는 로봇이나 좀 사오고 얘기를 하냐?
0: 요즘 그 로봇들이 이제 수건을 집는 그 힘 조절 그런 것이 되게 관건이라는
1: 그렇습니다.
0: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와

0: 엔트로픽, 오픈 AI 네. 또 이런 또 이렇게 대표들과 또 함께 만나서 야, 또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AI에 대해서 장이야. 이제 동맹을 강화. 예.
1: 네가 뭐가 다르냐 그 남편님하고. 어? 네가 어디서 젠슨 황이랑 무슨 그 굴지의 기업체들 지금 네가 얘기를 하고
0: 미국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우리 대통령도 함께 또 가가지고 다 같이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때 같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1: 네가 청와대 비서니? 왜 대통령 스케줄을 네가 꽤
0: 아니 기사에 그거 나는데 뭐 내가 그거 보는 거죠 형. 오늘 네. 또 부동산 대토론 보셨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끝났습니까?
0: 끝났겠죠 이제 100분 네. 100분을 예상하고 했는데 길어졌
1: 그러니까 뭐 각자마다 상황이 있으니까 자, 그래. 저희가 이건 얘기하지 않을게 얘기하면 또
0: 그럼 저는 지금. 집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 예. 남창희 씨는 그냥 이거나 하세요. 5152
0: 예. 니네 김 부장 못 봤네? 조용히 하라.
1: 강력하게 하는 거
0: 그거는 이제 우리 또 그거죠 우리 또 특임국 그분 특임 국장 김부장
1: 사람들 지금 졸고 있으니까 예. 한 번 더
0: 김부장 일어나 김부장
1: 잘할 거게나

0: 한미숙 씨께서 말 많은 것보단 내 말을 들어주는 남자가 더 좋아요.
1: 맞아요.
0: 또 이름을 보니까 미국으로 또 다 모인다 그 얘기 아까
1: 예.
0: 했죠?
1: 예. 한미숙님이요? 네. 한국과 미국의 예. 대표들이 다 거기로 모여가지고 하룻밤 자겠죠? 네. 한미숙이죠 그러면?
0: 그렇죠. 예. 여인숙. 여인숙 같은 거.
1: 예. 네. 자 오늘 사이다는요 남편의 전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신 최경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박성남님께서 남자는 말이 없어도 혼나고 말이 많아도 혼나는 존재인가 보네요. 혼이 난다라는 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사랑이 없으면 혼 안 내죠.
1: 그럼요. 네. 관심도 없어요.
0: 그리고 뭐 잔소리 듣는다고 그게 혼이라고 표현하면 뭐.
1: 그래서 지금 네. 이러잖아요. 남자는 말이 없어도 혼나고 말이 많아도 혼나잖아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0: 그러네요.
1: 네, 어디 가서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뭔 생각인지.

0: 아, 오히려 남창희 씨의
1: 예.
0: 그 미국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쭉 하라고.
1: 네. 네. 우리 최 사장님은 사장으로서 내성적으로 사실
0: 일라디오를 가라. 일라디오 저기가 많아. 저 뭐야 교양 프로, 예. 시사 프로.
1: 예. 많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뭐 시사 쪽은 사실 아니고
0: 내성적인 최 사장님은 새싹입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껌 좀 드릴게요. 히바 히바. 저도 사실 내성적이잖아요. 내성적인 남사장이잖아요.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자, 마음이님, 정수 선배님 오늘 너무 뜨거워서 집에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있긴 쪼,

0: 아니 선배가 밥이야? 이제 예. 밥 약속이에요.
1: 밥이야.
0: 선배가 이렇게 후배들 밥 사주는 약속에 좀 밥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네. 선배가 그 사드려야죠. 밥 좀. 마음이님한테 좀 사드려야겠네.
1: 마음이 씨?
0: 예.
1: 아내가 싫어해요.
0: 네. 요즘에는 또 형수님이 또 이렇게
1: 계속 만들어줘요.
0: 집안의 가게를 다 이렇게 네네네네.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정수 형님은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1: 잘 만났어요 저는.
0: 예, 진짜 잘 만나신 것 같아요. 형 네. 돈도 함부로 안 쓰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있습니다.
1: 뭐 그렇게 쓸 일도 없었죠.
0: 아니, 돈 쓸 일도 잘 없고 사실.
1: 네, 예, 예. 쓸 일도 그렇게 없어요.
0: 아니 그래도 예전에는 뭐 만약에라도 뭐
1: 많이 쓴다는 게 뭡니까? 저 차를 사.
0: 차 같은 거를 차를 안 뭐 산다 그러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오히려 술을 안 먹으니까. 차를 이제 없애는 이제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요즘 다도를 즐기시고 차를
1: 네네네,
0: 즐기시는.
1: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양곤 씨가 결혼은 결국 혼난다.
0: 그렇죠. 이양곤님 아시잖아요 결혼.

0: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1: 정혜성님께서 만화님과 딸 그리고 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만화님은 바로 팔로우 했다고 합니다. 딸과 아들도 곧 할 겁니다.
0: 좀 부끄러울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정말 감사합니다. 딸과 감사합니다. 아들은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팔로우만 하고 저기 업데이트 안 보기 그걸 하면 돼요.
0: 보라 씨가 견디 여기 내방역 사거리 예. 가로수에 매미가 울어요. 어허. 견디가 내는 매미 소리랑 똑같아요.
1: 어허 내방역 매미들.
0: 어디입니까? 국밥집 앞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킨집 앞입니까? 국밥집 앞입니까? 안경점 앞입니까? 어디입니까? 내방역을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추우니까 예. 내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내방으로 들어가시고요.
0: 자, 남청희 씨 3부 첫 곡을 예. 맞추라 시간 3부 첫 곡.
1: 언제나 외투리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65일 1년 내내 방황하는 내용을 쫓아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0: 조남지 사운드.
1: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퇴근길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현재 두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기름램프 부근인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홍지문 터널 출구 쪽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두 구간 여파로 월곡램프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 이후 성산대교 북단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 짧게 막힙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조심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대교까지 영동에서 가양대교까지는 43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굳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저희는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1: 남창희 씨가 이현희 씨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현입니다 했었는데 아 예.
0: 이현희 씨는 라디오를 안 듣습니다. 이현희 씨는 본인 네. 것만 하시고 라디오 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1: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3: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4: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0: 제가 기껏 신데렐라 분장을 하고 나서 네. 무대 뒤에서 조현철 분이랑 백설공주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등장하고
1: 등장.
0: 등장하고 나서
1: 저 누구세요?
0: 백설공주입니다.
2: 신데렐라 분장을 하고
0: 이게 웬일입니까?
2: 그럼 그거는 안 되지.
0: 아, 그래서 예. 후배들한테 엄청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아무나 다 그러고 있습니다.
1: 변명규 씨가 분장할 거면 네. 호프의 외계인도 해봐야 뭐 다 생각하겠죠.
0: 네, 예. 하여튼 뭐.
1: 아, 제가 또 실수했네. 박민정 씨,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 다섯 글자로 줄이면 모터사이클.
2: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금 로벨입니다.
0: 이거 그만. 네. 그만.
2: 자, 우리 네. 현민 씨 지금 미키즈 예담이 방학했나요?
0: 아, 예, 어제 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해서 이제 뭐 힘들겠네요. 난리가 났죠. 다들 뭐 난리가 예, 났습니다.
2: 그럴 텐데 네. 우리가 또 미키즈와 함께하는 윤산 챌린지 이벤트가 있거든요.
0: 어, 아기랑 하면
2: 아기가 도전하면요. 네. 도전하시면 돼요.
0: 아기가 하는 거예요?

0: 조선시대였으면 주리를 털어야 되고 의금부를 끌려간 일이죠.
1: 권장을
0: 넉대
2: 심하게 두드려 맞고
0: 넉대 비오는 날
2: 목에 칼을 차고 집에 있어야지.
0: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자아를 찾는 과정 뭐 이런 게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말 부부였고 뭐 친구들은 뭐 성화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만나는 친구 몇 년 있으면 한 명도 근처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겪어봐서 알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요. 그러면 튼튼한 친구 공감대가 되니까. 근데 이제 막 드간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친구들 챙길 때가 아닙니다.
1: 네.
0: 주말부부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1: 그렇죠.
0: 그랬더니 그 주말부부까지 하는데 주말에 이렇게
1: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0: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사도 많지는 않지만 취소하고 안 하고 애기 키울 때 주말에는 콕 틀어박혀서 윤정수 씨가 부르는데도 형 저 주말엔 집에 있겠습니다.
1: 역시 유바.
0: 예. 했던 그래요. 사람으로서 주말에 이렇게 겉으로 돈다. 아 글쎄요. 나중에
1: 남편분께서 그러면 서울에 있을 때 평일에 그냥 저녁에 노세요.
0: 그러니까 그게 왜 화가 나는 거냐면 그러면 되는데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러는
1: 그러니까.
0: 거지.
1: 하긴 뭐 근데 친구들이 지방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에휴 정말.
0: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속상한 얘기긴 하지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해서 누구 때문에 와이프분께서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데

0: 1740님께서는 장투 장기 투자. 아 냅둬요. 늙어서 나가라게도 그땐 안 나가요.
1: 아이고
0: 늙을 때, 그러니까 냅두라는 말씀도 하셨네요.
1: 또 이제 다 늙으면 또 보기 싫지 또. 집에 있으면
0: 그만 좀 붙어 다녀.
1: 나가.
0: 예. 네. 정민
2: 지금 또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다가 나이 좀 몇 살 먹는다고 그렇게 하실 거면 귓방.
1: 저는요. 네. 저는요. 네. 네.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2026년 2월 22일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10번씩 하루에 10번씩 꼭 얘기하겠습니다.
2: 멋있다.
0: 근데 네. 그것도 진짜로 그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네. 집에서 맨날 혼나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0: 네, 4부에서는
1: 이 코너를 해야 됩니다.
0: 이 코너 하기 전에 예. 우리 저 선원욱 씨가 예. 장원을 뽑는다니까 생각난 거예요. 네. 예. 만약 장원이 없다면 장원영.
1: 네. 4부에서는 이 코너를 네. 시작해봐야 됩니다. 개그맨 경찰 개찰 조현민이 매의 눈으로 사연 읽어드리는 수사반장
2: 충청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무시나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충청
1: 충청
0: 소가 칼을 입에 물면 네. 검문소
1: 그만하세요.
2: 누가 이렇게 전염시킨 겁니까?
1: 그만하세요.
2: 네.
1: 예. 자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드립니다.
1: 자 네. 그러면 먼저 도착한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2: 사건 번호 5133입니다 아내가 빨래에서 개어둔 수건을 욕실 서랍장에 옮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10장이 넘는 수건을 한 번에 옮기려다가 욕실 바닥에 와르르 쏟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있는 대로 내며 소리를 빽 지릅디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서운합니다.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실수한 건데 그래도 남자분들은 공감하시죠? 그 여러 번 가기 싫잖아요. 아내는 이걸 이해 못 해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2: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0: 그래요.
1: 했는데 그래. 수건이 뭐 무거워 반짝이긴 하죠.
2: 근데 10장을 한꺼번에 들기에는 사실 중간에서 무너질 확률이 커.
1: 아주 크죠. 예. 근데 대신에 내 머릿속에는 예전에 그 설이나 추석 때 나왔던 마술 하시는 분이 네.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걸로 뭐 하잖아요. 어, 무슨 네. 판토마임 비슷하게 네네. 그런 걸 상상하고 가는 거죠.
2: 그래.
1: 나는 한 번에 아, 될 거다.
2: 근데 또 그게 또 왠지 인형 뽑기처럼 옮겼을 때 그 성취감 있잖아요. 있지. 있긴
1: 한 번에,
2: 있어.
1: 한 번에 딱 들어가.
2: 남성분들은 약간 그런 거에 어떤 그런 성취감을 괜히. 느껴요.
1: 네. 그래. 괜히 주차 한 번에 깔끔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3: 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인별그램 아까 그 효과가 있었나 봐요. 네. 5,555명 돌파해서.
1: 오!
3: 계속 저희는 666-7777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2: 네.
3: 2,000명이면 너무 많은 숫자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 그래요. 감사합니다.
3: 지금 저희가 해드릴 거 놓고 뭘 하죠?
2: 저희가 해드릴 거 놓고 뭘 하냐면요. 네. 윤정수 씨 나훈아 영영 생목 버전 MR 제거 영상 오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3: MR 제거?
2: 예. 그러니까 생으로 반주 없이 그냥 생으로 부르는 영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재밌게 또 보시기 바라겠고요.
1: 아니 이게 왜 선물이고 상입니까? 이게
2: 아니 이제는
1: 이거는 뭐 벌 아닙니까?
2: 우리 SNS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자꾸 이런 영상들 많이 올리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그래요? 계세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2: 예, 저희가 예. 여러분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1: 하지만 극히 소수는 예.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시죠.
2: 예. 자, 7584님도 팔로우 완료. 남창희 씨 같은 분 찾습니다.
1: 아, 그러시면.
2: 그럼요.
1: 그런데 결혼했는데.
2: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을 찾는 거죠. 네. 저 같은 분 꼭 찾아서 꼭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꼭 행복하십시오.
1: 네. 그리고 또 8일 리아나님께서는 철퇴 가져오라고
2: 김부장 철퇴 가져와.
1: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네, 하지만
2: 저는 이렇게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네.

0: 정말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내가 그런 걸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 좋죠.
0: 예, 지금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을 때는 사실 좀 힘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것 또한 포용할 수 있는 느낌.
0: 그렇죠.
1: 그런데 예. 윤병숙님께서는 와 저는 전 남친 공무원 시험 공모한다고 연락 안 됐을 때 PC방 가서 잡은 거 생각. 전 남친이니까 헤어졌겠죠.
0: 예. 그래 아니
2: 근데 이제 그건 뭐 결정 본인 내려. 네.
0: 그러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2: 아니 상황으로만 보면 전부 다 그만 만나러 하죠.
0: 그렇지.
2: 근데 이제 어떤 매력이 있고 또 많이 날 아껴주고 내가 좀 돈을 벌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 하신다면 또
0: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야지.
1: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이제 뭐 갈라서란 얘기는 저희는 최대한 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책임감이
1: 가겠습니다.
2: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직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놀 생각을 한다라는 게
1: 얄밉다 이거죠.
0: 그게 책임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1: 그래서 거기까지 마음이 이어진 건데
2: 남청 씨는

0: 그렇죠.
1: 근데 네. 앞에 또 원욱 씨께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읽지 마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2: 잡혔어.
1: 결국은 잡혔습니다.
2: 잡혔습니다.
1: 금이끼에 네. 잡혔습니다.
2: 자, 이 얘기는 그만한 게 나을 것 같죠.
3: 어떤 거예요?
2: 아니, 아까 그
0: 다음에
2: 판단을 잘 하셔서 저희 하시기 바랍니다.

0: 저희 신랑은 다혈질이지만 그래도 본성은 착하고요. 강강 양약의 성격입니다. 어 좋은데요. 10년을 넘게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유. 친구 외에는 거절도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친구! 제가 잔소리라도 하면 친구 욕하지 말라며 발끈합니다. 이건 진짜 속상합니다. 이런 건 영원히 못 고치는 걸까요?
1: 이제 이게 아. 심리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친구를 욕한다라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서 본인이 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친구를 흉볼 필요가 없이 속으로 욕하면 돼요. 겉으로 뭐하러 욕합니까?
0: 그런데 이제 바꾸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2: 부탁하는 거지 뭐.
0: 뭐 이 정도면 뭐 이것저것 그죠? 뭐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0: 표현을 못하는 거죠.
1: 네. 근데 저 친구 강강냥냥이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약자인 친구겠죠. 강자인 친구가 그랬으면 뭐라 했을 텐데 이제 뭐 상황이 본인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의
0: 근데 잔소리하면 또 욕하지 말라고 발끈한대잖아. 그러니까 잔소리를 거기 친구 욕하지 말고요. 그 나 신랑한테 뭐라 하세요. 아니면 친구한테 뭐 부탁하게끔 계속 뭘 작전을 만들어서 오빠 그 친구 뭐 과일 가게는 됐지 사과 좀 싸게 받아와 뭐 이런 거 그런 걸 계속 주문하세요. 아니 친구인데 그 정도는 해주겠지 하면서 살살살살

0: 해주고 또 아, 나 아니면
1: 친구니까 뭐 그래 뭐 얘가
0: 이렇게 해주는데 글쎄요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어도 이런 분들 예. 아, 근데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나쁘더라도 가정에서 좋은 사람인 게 더 좋거든요.
1: 맞아요.
0: 가정에서 좀 소홀하지만 밖에서는 확 최고의 남자라고 하면 예. 나는 그만큼 공허한 게 없더라고.
1: 그래 친구에 미쳐 있을 때는
2: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1: 친구에 미쳐 있어야지.
2: 그렇죠. 박신영 씨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누구랑 더 오래 살지 잘 생각해 보셔야죠 남편분 그러면서 언제 갈지 모르지 뭐 또 이딴 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열만 받아요. 그런데 박민정 씨가 그러잖아요 불치병입니다. 아, 짱뚱어 쉽게 안 바뀝니다.
0: 이건 진짜 어려운 네,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주변 저희도 너무 많습니다.
2: 친구가 네. 뭐 쓸모가 있는지 계속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뭘 갖고 올 수 있는 거 계속 갖고 오세요.
0: 일단 그런 식으로
2: 내 친구 정통이야. 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받을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연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하나라도 갖고 와야지 뭐.
0: 아니면 끝까지 뭐랄까 계속 이제 불편한 상황을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열 번 할 거 다섯 번으로 줄게 되고 아 미안하다 해보지. 아 이번에 와이프랑 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제 계속 제동 장치가 조금씩 들어가줘서 네. 더 판을 그러니까 안 벌리게 하는 게 맞습니다.
2: 그걸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0: 아유

0: 아, 친구들이 그럼 달아납니다. 야, 쟤는 얘 와이프는 계속 돈비를 달라고
1: 그러고. 형. 예? 그러다 큰일 나요. 그 가정이 잘못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와이프 왜 그래?
0: 친구한테 가도 가정은 잘못돼. 어? 친구한테 가도 가정은 잘못된다.
2: 아니 그러니까 제 시간이니까 예. 둘이 나중에 싸우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라도 어찌 됐건 한 번은 남편분께서 뒤이기 전에 살짝 체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1: 심재동님께서 네. 역시 목요일엔 유바 현빈님이시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젠어두,
1: 서진올카,
0: 셀레나제,
1: 베스슬림,
0: 키움증권에 도와주고 있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손지우,
1: 박신영,
0: 이지선,
1: 박성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터널 출구 쪽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마장램프부터

있습니다. 곧 주말이라는 초록 신호가 환하게 우리를 반겨주겠죠? 조금만 더 힘내봐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무진 신호등 7월 23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 같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 신호등 기다리면서 와, 이 숫자 만든 사람 상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저게 깜빡거리면 대략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못 건넌 적이 많았거든요. 조성우 씨. 아, 저는 반대로 깜빡거리면 무조건 뛰거든요. 근데 저도 안 뛰게 되더라고요. 아.

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1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손미호입니다. 8313.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공주로 여행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아빠가

이런 거는요 구분 낮아서 편할지 모르지만 이거 신고 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지, 딱 붙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거 뛰면 안 돼요. 1561 나이 탓보다 신발 탓을 하세요. 6932 대학생 딸이 오늘 수강 신청해야 해서 PC방에 왔는데 아따 무지 좋고 만난 것도 많고 특히 의자가 짱입니다요. 그래요? 지금 6시 16분인데 수강 신청은 끝났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따님 오랫동안 PC방에 계실 것 같아요. 다르마님 부모님 때문에 말이죠.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보고 어우 제가 웬 행운이에요. 고맙습니다. 2037 저는 수원 야구장 우천 취소됐기에 한강 수영장으로 방향 돌려요. 그거 아세요? 요즘 한강 수영장 완전 5,000원의 워터 페스티벌이에요. 아 진작 알려주시지. 아까 그 의정부에서 가셨던 분 한강 수영장 가보세요. 비가 와도 좋고 5,000원에 완전 행복하다네요. 아무튼 4258 2073두 분에게 편의점 상

0: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소,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진 않을 거라며 일정 정도 갈등과 저항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의 3배 수준인 0.6%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38년 만에 최고치인 3.6%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홍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친일한 예멘 반군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유이었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우연히 광고 전단지에 이끌려 시작하게 된 사진 동아리 활동.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보고 조리개를 조절하는 중에 렌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동아리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 남자는 군복을 입고 해맑은 미소로 경례를 했고 무대에서 혼자 조명을 받고 있는 배우처럼 빛이 났다. 그 선배는 동아리 여자애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되었다. 함께 출사도 나가고 MT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 말고도 선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여자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 언감생심, 그와 잘 되길 꿈도 꾸지 않았다.

0: 팬클럽 유령 회원 같은 느낌으로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했다. 어느덧 겨울방학을 앞두고 선배는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잔뜩 들고 나타났다.
1: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게. 주소들 남겨.
0: 친구들은 깍깍 소리 지르며 주소를 적었고 나도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저한테도 보내주실 거예요?
1: 그야 당연하지. 주소 적어줘.
0: 그 후 잠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편물을 챙겨온 언니가 네 앞으로 뭐 왔다며 건네준 게 스타 선배의 카드였다. 와, 정말 보냈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간단한 문구였지만 그 많은 후배에게 일일이 손으로 메시지를 썼을 테니 팬클럽 관리란 쉽지 않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우편함에 다른 카드가 들어있었다. 아, 또 왔잖아. 여러 명에게 보내다 보니 두 번이나 보내는 실수를 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각각 다른 카드가 도착했다. 장난은 아니겠지? 황당했다가 매일 받다 보니 내심 기다려지기도 했는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우편함 속엔 카드가 아닌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다. 편지 속엔 암호 같은 글귀가 시처럼 쓰여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역에서 내린다. 다시 버스를 탄 다음 그 정류장에서 하차해 오르막길을 오른다. 너에게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 힘들다. 무심히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다. 분명히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단서라도 찾듯 그동안 받은 카드를 쭉 다시 보는데 어?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가만 보니 우표에 찍힌 우체국 도장이 없잖아. 선배는 우체국에 간 게 아니라 우리 집 앞까지 며칠을 왔다 갔다 하며 카드와 편지를 전했구나.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지만

0: 멀리하게 됐다. 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어버리고 밀어내게 되고 처음이라 주체할 수 없는 기분의 정체를 불편함이라고만 생각해 자꾸 피하게 되었다. 선배도 눈치챈 걸까? 한참 후에 나를 따로 불렀다.
1: 동아리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서로 어색해질까봐 고백도 못하고 네 눈치만 보고 있었어.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넌 아무 표현이 없으니까 너도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0: 선배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뛸 듯이 기쁠 줄 알았는데 내 이 기분은 뭐지? 그를 좋아하는 감정보다 그를 어떻게 감당하나 부담감이 더 컸다. 친구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싫었고 선배 같은 사람이 왜 나를? 자신감도 부족했다. 라디오에서 드라마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배의 얼굴을 떠올리곤 한다. 만약 그가 좀 더 일찍 나에게 고백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우리도 설레는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스타 선배 고백 전에 저에게 다가와 준 친구가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동기였는데 결국 그 애랑 캠퍼스 커플이 되었거든요. 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스타 선배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3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0: 그랬나 봐. 유혜승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언니, 저 남편이 가지 말라는 곳을 오늘 또 다녀왔어요. 김나현 씨, 다 있는 곳이랑 올리브땡이요. 아, 살 거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게 남편의 주장인데 하지만 우리는 또 가면 살 게 보이잖아요. 아주 양손 가득 소비하고 왔습니다. 그쵸, 그쵸? 아니, 살 게 왜 없어? 살 게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 게 있죠?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저도 그 이제 화장 지우는 거 리무버 거기서 사거든요? 근데 얼마 전, 저도 사실 되게 자주 가요.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카운터 앞에 아니, 휴대용으로다가 거의 한 손가락 굵기만큼 아주 작은 게 나왔더라고요. 아이 리무버랑. 아니, 그래갖고, 어머, 이거는 사면 여행 갈 때나 출장 갈 때 왜 비행기 기내 그 캐리어에 넣으면, 왜냐면 이게 몇 밀리리터 넘으면 기내 실 수가 없잖아요. 어머,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러고 사보고 일단 또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또 사야지. 이러고 그것도 사고. 예쁜 머리핀도 있으면. 그러니까 거길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비싸지도 않고 외국인들은 일부러 거기 오려고 한국에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그죠? 너무 이해해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김나연 씨. 요긴하게 잘 쓰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0: 카카오톡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서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방향 한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2차로고요. 이 구간을 지나면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정부 방향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남부순환로 하계울역에서 예술의전당 사이로 양방향 답답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양재나들목 부근에는 사고 있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 중이고요. 한남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냅니다. 판교분기점 부근으로는 3, 4차로에 장애물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여름 한복판에서 10년 전 그 겨울의 추억을 꺼내봅니다.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명대사. 네. 10년이 됐는데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 고스란히 하고 계실걸요?
1: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명대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0: 씨가 저는 조금 예. 좀 더 개성 있는 성격이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 짓궂거나 장난스럽길 바랬는데 너무 예상대로의 공유 씨더라고요.
1: 네. 네. 이 감정은 질투라 불러도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시어머님이 도깨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셔서 천 번은 보셨을 정도예요. 대사도 다 외우시더라고요. 천유진 씨.
0: 네,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사랑스러워지는 드라마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1: 이윤미 씨. 우와.

0: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5553 도깨비에 정혜인 윤경호 배우님이 나온 거 아시죠? 그땐 잘 몰랐었는데 요즘 재방송 다시 보니 배우님들 다 잘 되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1: 네, 그러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요새 또 이제 해주잖아요, 재방송을.
1: 네.
0: 우연히 걸려서 이렇게 보면 맞아 맞아 저 첫사랑 오빠가 정혜인 배우님이었지
1: 맞아, 그랬지 하면서.
0: 싶고 이규영 배우님도 그 나쁜 그 남편으로 네네. 나왔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분이 이규영 배우님이었고 하여간 이 도깨비에 나온 이후에 진짜 스타덤에 오른 아 그리고 윤경호 배우님 말해 뭐예요.
1: 아 정말 뭐 연기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0: 그때 제일 많이 울게 만들었던 배우 중에 한 분이 윤경호 배우님이었어요.
1: 그랬습니다.
0: 요새는 또 그렇게 웃기시지만 네. 0301 저도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는데요. 오 저녁 먹으며 라디오 같이 듣다가 아이가 반가워하네요.
1: 초등학교 2학년이 이 드라마를
0: 이해력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1: 대단합니다.
0: 또 이런 드라마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인과응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1: 네.
0: 좋을 것도 같네요. 0301이어서 아 그리고 OTT에 올라와 있다네요. 도깨비가 4033 시간이 빠르네요. 아이 재우고 도깨비 시청했는데 10년 전 4살이었던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 소녀가 되었어요.
1: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진짜.
0: 10년이면.
1: 네.
0: 출연진 얘기부터 해야겠죠 아무래도?
1: 네. 출연진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 도깨비 김신 역의 공유 씨, 지은탁 도깨비의 신부죠. 김고은 씨, 저승사자 역할에 이제 이동욱 씨, 치킨집 사장 역할에 이제 유인나 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성재 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정혜인 씨라든지
0: 이엘 씨,
1: 예, 윤경호 씨 너무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명품 배우들이 저마다의 연기를 너무 잘 펼쳐서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 작품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 배우에 대한 호불호가 통하지 않는 드라마다.
0: 아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1: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나 저 배우는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들어도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게 모든 게 다 마음이 풀리고 드라마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캐스팅도 얘기거리가 많이 됐었어요.
1: 네. 그 김은숙 작가가 강연에서 지금까지 가장

0: 입니다. 예.
1: 그리고 항상 귀신을 보는 이 지은탁이 나타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도깨비 신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고 그 도깨비를 처음에 소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촛불로 소환을 하고 핸드폰 불빛으로도 소환을 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구나. 단지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 뒤로는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 전과는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오피스 상권이라 손님 대부분이 회사원이다. 일하는 것도 고단할 텐데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더 서러울까. 그래서

0: 것 같아.
1: 부인이 꼭 들으셔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 듣기 이런 거 말고 지금 바로 그래야 마음 푸시고 그래야 남편 엄시동 씨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 좀 화해하셔서 편안하게 만약 지금 안 듣고 계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더 불편해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시동 씨는 눈치 보실 거 혹시 들었을까? 아니야 못 들었을까? 아 계속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못 들었나? 이럴 거고 부인도 이 사람 도대체 미안한 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더 늦게 아니요 해피엔딩 쪽으로 마음을 모아봅시다. 부인이 들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응?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전해드리죠. 시동 씨 오늘 저녁 때 아마도 아내는 집으로 갈 것 같죠? 가게를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한테 하신 이 얘기 직접 얘기해 주세요. 1165 오늘따라 전철에

받은 걸까요? 누구한테 주려는 걸까요? 아, 저는 오지랖이 넓은 편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사소한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부러우셨나요? 곧 어느 쪽으로 생각됐어요? 받은 사람과 주려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지 않아요? 뭐랄까, 받은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죠.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려는 사람은 이 시간까지 주려면 한 8시 몇 분에 만나는 걸까? 좀 늦게 만나는데. 약간 좋으면서도 좀 초조할 수 있잖아요. 이 꽃을 받아줄까 하는, 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꽃을 언제 받아봤지? 저는 비교적 꽃을 자주 받는 편인데, 아무튼 저도 궁금하네요. 1165. 장희정 씨. 언니가 이틀만 쉴 수 있어서 저도 휴가를 냈습니다. 뭐 계획은 없지만 세 자매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면서 함께 시간 보내려고요.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저는 자유의 몸이랍니다. 하셨습니다. 와, 부러움의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틀만이긴 하지만 휴가를 내셨어요. 이틀 휴가. 여기 포인트 하나 있고요. 계획은 없지만 세 자매. 여기 또 포인트예요. 야, 이 자매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부러울 거거든요. 세 자매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겠다. 이것도 부러움의 포인트죠. 어디 뭐 꼭 멀리 뭐 캐리어 끌고 공항 가야 마십니까? 이러면 휴가죠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수다 떨고 깔깔거리고.

0: 그리고 장희정 씨, 엄시동 씨, 1165 세 분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귀장 귀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6: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보아 먼 훗날 우리,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장맛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선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앞 시간보다는 퇴근길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아직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한강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방향 영동에서 잠실대교 쪽으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1차로 막혀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는 29분 정도 예상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장수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3, 4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한남나들목부터 밀립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누르면 되고요. 업무 이야기나 수다는 글로 쓰면 되죠. 사람들이 하루에 소리내어 말하는 단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글은 참 편리하지만요. 어떤 단어는 직접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목소리에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도 실리니까요. 사랑, 아이, 산책, 여름. 오늘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소리내어 말해봐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가면서 이제 소리내서 말하지 않는다고 문자로만 많이 전달을 하고 검색하고 심지어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나 저는 말해야 되는 거는 사랑의 표현 그리고 미안한 표현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미안한 것도 용기가 안 나서 문자로 하고 편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목소리로 하고 싶은 단어들 하나씩 생각을 해볼까 봐요. 0258님은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라디오예요. 라디오. 이면철님 점심 퇴근 주말 이거 세 개가 제일 좋다고. 이거 진짜 완전 직장인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923님 월급. 월급이 주는 힘이 있죠. 다음날을 뭔가 더 달리게 만들기도 하고. 양윤빈님은 좋아하는 단어는요 쩡디예요. 감사합니다. 박광식님은 여행이요. 여행 가고 싶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또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니까 여행에 대한 그 뭔가 기억들이 막 하나씩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막 과거에 여행 갔던 곳들을 이제 핸드폰 사진첩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때쯤 내가 여기 갔었지? 아 이때쯤에 수영했었지? 막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어요. 323님은요 쩡디는 지금 무슨 말을 외치고 싶어요? 저는 더워를 외치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지금 야외에 계시나 보다. 조금 시원한 실내에 들어가셔가지고 에어컨 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말을 외치고 싶냐고 물어주셨는데 어떤 말을 외쳐야 될까요? 사랑을 외치다. 김수영 외쳐 사랑을 그 노래를 오늘 제 첫 곡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생각이 나네요. 정미정님 저는 조카요. 영상사진 볼 때마다 보러 가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끝났는데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네요.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대표님도 근데 너무하시다. 왜 직원분들 앞에서 혼내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 건데. 1081님, 달달한 거 드시면서 다 잊어버리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6299님, 저 목디스크래요. 병원에 3일 입원해서 검사했고요. 다시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픈 목을 잘 다독이며 일해야겠어요. 힘내자 정하나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목디스크랑 허리디스크는 조금 나아지다가도 다시 또 아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 앞으로 잘 잡아주시고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2016님, 김밥 장사한 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네요. 빨리 접어야 하나.

효린의 체크 듣고 왔고요. 보내주신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9506님, 정아, 오늘 오픈 스튜디오 처음 와봤어요. 대구에서 서울로 3박 4일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저 그때 놀이동산 가고 싶어 했던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세상님, 날씨도 더운데 달달한 연애사연 어우!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왜요? 4년 만이잖아요. 4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4년 만에 또 달달하고 설레는 연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9236님 이제는 노래도 듣기 전에 미리 찍어봅니다. 지디에 삐딱하게 지금 9236님께서 많이 삐딱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우리 가지런하게 가지고 들어보세요 좀. 이게 어쩔 때 갑자기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오늘의 쩡픽은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준비했어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에 이어서 보아의 마이 네임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쩡픽에 선정되신 043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쩡디한테 제 이름 사인 받고 싶어요. 보아의 마이 네임 보내주셨어요. 사인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아무래도 이쪽이 많죠. 슈퍼스타. 그래서 많은 그 연예인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는데 김채우님, 사인의 연예인! 연예인이 사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르고 싶었습니다. 9834님의 부하걸 노래에 따따따따따 이게 나오니까 크레용팝의 빠빠빠로 이어져야죠. 에? 따따따에서 따따따로 이어지지 않고 빠빠빠로 이어지다. 엄시동님, 이무진의 신호등, 초록불은 건너고 빨간불은 멈추세요. 사인이니까. 1081님은 라이즈의 사이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인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저희도 오마이걸 데뷔하고 사인을 만들잖아요. 저희한테 직접 다 만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승희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사인을. 그래서 승희가 여러 멤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인의 한 반 정도의 아이디어가 승희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아의 사인도 승희가 거의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에서 라디오 챙겨 들으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쌓을게요 해주셨는데요. 새 차로 바꾸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와, 너무 좋겠다. 근데 진짜 새로운 차로 바꾸면 집이 바뀐 것만큼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지님 새 차에서도 자주 들어주시고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노래 들을게요. 너는 나의 봄님의 신청곡입니다. 에드 시런의 퍼펙트.

0: 좋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할걸? 할인 훈라면.
1: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우리 조금 더 놀아요. 저녁 8시에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3319님, 정디님, 호남에서 조치원으로 휴가 나왔답니다. 평소에는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너무 더워서 휴가 3박 4일 받고 호남에서 조치원으로 나들이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복숭아 시장이 열려있는데 너무 좋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신청합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좀 실내 구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잠시 후 3, 4분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볼륨의 뽀송이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319님 신청곡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0: 해주셨는데 오프닝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서. 네네네.
1: 정진 뭐라고 했어요?
0: 저는 뭐라 그랬죠? 휴식? 휴식 좋다 그랬고 휴양지 이런 거 좋다 그랬어요.
1: 저는 밥알.
0: 밥알? 진짜 별로다. 어?
1: 저는 밥알.
0: 아, 나도 미라클이
1: 좋아요.
0: 제일 좋지 당연히.
1: 근데 그거는 왜 안 나왔어요?
0: 아, 그거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1: 거고. 늘 있는 거니까. 왜냐면 내가 약간 일단 늘 있으면 또 이게 너무 소중하면 또 입 밖에 꺼내면 누가 또 탐낼까 봐.
0: 그러면 나한테 눈썹 같은 거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눈썹 같은 거. 뭔지 알죠?
1: 아, 늘 붙어 있는 거?
0: 어, 눈썹 같은 거지.
1: 알지.
0: 근데 굳이 눈썹, 내 눈썹아 잘 있니 하지 않잖아.
1: 안 하잖아. 왜냐면 늘 우리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0: 여기 붙어 있으니까.
1: 그쵸.
0: 민기님, 지성이 얼굴이 이미 반쪽이세요.
1: 그 이미 반쪽으로 만들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지. 원래는 두 쪽이에요. 반쪽 아니고.

0: 제가 표 드릴게요.
1: 아, 아유 주지만 주지만 저 우리 같이 사서 보자. 그래 우리 알아서 할게요.
0: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알아서 할 거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 0233님
0: 네.
1: 질문 남겨주셨는데
0: 네.
1: 다시 태어나면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대? 아니 완전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보내주셨는데
0: 와 근데 완전 복불복이잖아 이거
1: 어떻게 태어날지 그러니까 모르잖아
0: 지금만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1: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새롭게인지가 중요한 거

0: 윤지성의 블룸 듣고 왔습니다. 건빵님, 천재 작곡가의 곡이네요. 블룸. 아,
1: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
0: Oh, you.
1: It's me.
0: 아!
1: 뚱뚱뚱뚱뚱뚱 들어왔어. 미웅 미웅.
0: 근데 진짜로 좋은 곡이 너무 많으니까
1: 네.
0: 우리 한 곡 한 곡 더 사랑 드리자고요.
1: 아, 그럼요. 네. 정말 감사하죠.
0: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시고
1: 네.
0: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에 앞서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목요일 밤에 꼭 필요한 선물이죠.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연애 고민 사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친구로 오래 지나다가 연인이 되었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로 월급을 공개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남자친구 얼굴이 복잡해 보이더니 며칠 뒤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효정아, 우리 똑같은 월급 받잖아. 그래서 이젠 더치페이를 좀 했으면 좋겠네.
0: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더치페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데이트 비용을 모른 척한 적은 절대로 없고요.
2: 네가 돈을 안 썼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반반 비슷하게 내자는 거지. 보통은 내가 밥을 사고 너는 커피를 사잖아. 근데 아, 솔직히 밥값이랑 커피값이랑 차이 많이 나니까.
0: 아, 그건 그렇지. 근데 나 그래서 일부러 네가 좋아하는 조각 케이크도 꼭 추가했는데?
2: 근데 커피값은 6,000원, 조각 케이크는 한 8,000원? 둘이 먹어서 2만 원 정도 나오나? 근데 봐봐, 아까 먹은 파스타랑 하우스 와인 나 5만 원 냈거든.
0: 아, 그러네. 근데 나 오늘만 그런 거 아닌데? 지난주 여행 갔을 때도 센스 있게 기름값도 냈잖아.
2: 아, 저번에 그 5만 원 근데 바닷가였잖아. 나중에 세차 비용 꽤 나온 거 알지?
0: 어? 아, 그랬구나. 아, 그저껜 네가 4D 영화 보여줘서 내가 그날 저녁 뷔페 쌌는데?
2: 영화표 때문에

0: 그 3만 원을 더 낸 거니까 그 다음 데이트 때는 너가 3만 원을 더 내 이건 건데
1: 아, 맞아 맞아
0: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다 하고 다음 데이트 때 그럼 다 적어놔야 돼요.
1: 그럼 뭔가 포인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0: 아, 그 포인트는 썼었어도 내가 모은 포인트야.
1: 아 그치.
0: 네가 모았냐? 내가
1: 아니 그리고
0: 왔어.
1: 본인도 페이백 받았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할인되는 카드였는지 아닌지.
0: 어, 너 페이백 받지?
1: 어, 그럼 모르는 거잖아.
0: 어, 잠깐만, 우리 8만 원 모았는데 너 2만 원 페이백 받은 거
1: 그래,
0: 같은데?
1: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0: 그래,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맞아. 왜 저래 진짜.
1: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진짜 깔끔하게 데이트 통장을 하셔야 돼. 이거는.
0: 아니면 그날 5만 원, 5만 원씩 모아서 10만 원을 다 오늘 쓴다.
1: 어, 써.
0: 이 개념으로 가든지.
1: 맞아, 맞아. 그냥 오늘 딱 만나자마자 둘이 5만 원씩 앞으로 내.
0: 아니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은데 만날 때마다 이 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킹받고.
1: 근데 이래서 연애할 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월급 같은 것보다 그러니까 씀씀이가 좀 맞아야 돼.
0: 아 맞아.
1: 이게 약간 내가 100원을 쓰고 상대방이 1000원을 쓰고 이러면 또 뭔가 불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쓰면 상대방도 그냥 100원 정도 쓰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씀씀이의 그런 뭐랄까 좀 비슷한 값이 있어야 안 싸워요.
0: 근데 안 싸우는데 이분은 아니 너무 계산적이긴 해요 솔직히.
1: 맞아.
0: 근데 이게 막 좋은 점을 봤을 땐 되게 좋은 점인데 이거는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느낌? 바리스타 킴님
1: 데이트 통장이 최고인데 왜 굳이 안 하자는 거지?
0: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그 추억을 물어보자. 데이트 통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억이 내가 납득이 갈 것 같은 건지
1: 그걸
0: 물어보자.
1: 깨면서 약간 안 좋았나? 헤어지고
0: 그 여자가 날 들고 들고 가져갔나 봐.
1: 개똥 들고 튀듯이 약간 그런가? 못 찾나 보다. 못 찾나 보다. 근데
0: 그
1: 그러면은
0: 못 찾았나
1: 뭐
0: 보다.
1: 오케이. 그럼, 이해할 수 있어.
0: 그런 방법이 있어. 그날 한 달 한 달마다 돈을 모으지 말고 그날 데이트에 쓸 돈만 3만 원씩만 오늘 데이트의 비용을 넣자. 6만 원. 이 데이트 카드로 가야지.
1: 맞아.
0: 이거를 데이트 카드를
1: 달별로 월별로 이러면 안 돼.
0: 달별로 월별로 하면 쌓이니까 안 될 것 같아. 김범인님 쪼잔한 게 맞아요.
1: 한윤아님 사람 관계는 덧셀뺄셈이 아닌데요.
0: 아 그렇죠. 3546님 오래 만나자고 하는 거라는데 이대로면 오래 못 만나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양두영님 그렇게 칼같이 하고 싶으면 연애는 그만하고 재테크를 하세요.
0: 근데 친구한테 이러면 나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러면 나 너무 좀
1: 알지만 그러니까 이유는 알지만 서운하지.
0: 서운하다기보단 좀 짧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119 신고.

0: 짜증나.
1: 어딜 빵을 먹어? 어, 막
0: 그런, 그런 거잖아. 왜 안 돼, 안 돼. 진짜.
1: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결론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사연의 결론, 헤어져라.
0: 빠밤. 아유, 속 시원하네.
1: 헤어져.
0: 네, 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예,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익명을 요청한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저요, 욕먹을 각오하고 사연 남깁니다. 제 여자친구가 언젠가부터 너무 안 꾸며요. 솔직히 조금 섭섭합니다. 제가 너무 편해졌나봐요.
0: 오빠 나왔죠? 와, 오늘 나 몰래 소개팅가?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어?
2: 아, 나 데이트할 때 늘 이 정도는 꾸미잖아. 효정이 넌... 아... 오늘도 편하게 입고 왔네. 어, 근데 며칠 전에도 이렇게 입지 않았어?
0: 눈썹이 대박. 나 살쪘나? 고무줄 바지가 편해서 요즘 이것만 입잖아. 근데 오빠 오해하지 마. 바지랑 티셔츠 세탁한 거라고.
2: 알겠어. 오늘의 얼굴도 되게 내추럴하네.
0: 응, 투명 메이크업이 아닌 노 메이크업. 습한데 화장하면 얼굴 답답하잖아. 오빠, 오빠 혹시 얼굴에 비비 발랐어? 대단하다 진짜. 나는 선크림도 답답해 진짜.
2: 너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아무튼 우리 내일 와인바 가잖아. 그때 뭐 입을 거야?
0: 옷? 몰라? 아, 내일 봐서 그냥 늦게 오는 걸로?
2: 그러면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거기 좀 좋은 데니까 나랑 톤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지난주에 입은 그 여름 청바지 있잖아. 어, 그것만 좀 빼주라.
0: 그거? 그거 왜?
2: 아, 그거 무릎이 너무 늘어졌더라고. 앉아있는 줄 알았어. 아, 맞다 맞다. 아, 그날 입었던 그 노란색 티셔츠 있잖아. 그것도 좀 빼고.
0: 어, 그건 또 왜?
2: 그게 목이 너무 늘어나서 쭈글거리고 쇄골 다 보이고. 어, 그거 원래 브이넥이지? 유넥 됐더라. 아, 그리고 그 지금 신고 있는 회색 운동화 있잖아. 너 근데 혹시 어디서 굴렀어?
0: 아니, 오빠 혹시 내가 창피해?
2: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아니 절대 아니지.
0: 아, 나는 오빠가 트레이닝을 입든 뭘 입든 일도 상관없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든 뭐 뾰루지가 나든 일도 상관없고, 수염이 지저분해도 심지어 안 씻어도 내 눈엔 멋있기만 한데.
2: 어, 고마워. 근데 나 수염 깔끔한데 무조건 씻고 다니고.
0: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내가 예전처럼 풀 메이크업하고 불편한 옷 입고 막 그래야만 예쁘다는 거야?
2: 아, 그게 아니라 솔직히 데이트할 때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게 나오니까 좀 섭섭해.
0: 오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예전엔 내가 뭘 입든 화장 안 하든 무조건 예쁘다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 그냥 나한테 마음 식은 거 아니야?
2: 그 말을 듣는 순간

0: 보면서?
1: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하잖아. 근데 와인바가 조금 괜찮은데 라는데?
0: 아니 와인바를 갈 때 굳이 그렇게 뭐 드레스를 입고 가야 돼요?
1: 아 드레스까지는 아니지만
0: 아 그러면 대놓고 드레스 입고 가자 우리 진짜 아, 그래. 창피하게
1: 아니
0: 나한테만 드레스 입고 가 프란체스카처럼 진짜 화나서
1: 드레스업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그래도 목 늘어난 티셔츠와 만약에 입 뺀다는 수도 있잖아
0: 나는 진짜 너무 서운해
1: 약간 무릎이 늘어난 티셔츠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0: 아니 무릎이 내가 살기 힘들어서 늘어났을 수도 있잖아
1: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사주고 입으라고 하면
0: 아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날 입지.
1: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
0: 그래?
1: 뭔가 안 사랑하고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가 그래도 조금 그날은 우리 오랜만에 서로 좀 도파민 좀 터져 보자. 우리 그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좀 편하게 있었으니까 그날 좀 약간 올려보자. 그랬을 수는 있잖아.
0: 아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마음이 약간 식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1: 아, 그건 아닌 거야.
0: 마음이 식은 건 아닌 것
1: 같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 오히려 나는.
0: 마음이 식은 건 절대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예쁘게 보려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전 있는 거죠.
1: 그런 마음이겠지, 당연히.
0: 그랬으면 좋겠다. 미소 천사님, 이거 거울 치료하세요. 저도 데이트 때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게 좋은데 너무 편하게 입으면 싫더라고요.
1: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꾸안꾸가 아니. 이라는 거야.
0: 그러니까
1: 여러분들이 편하게
0: 거죠?
1: 입은 게 싫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땐 꾸안꾸일 거야. 그냥 정말 뭐 예쁜 트레이닝복에 정말 무릎이 정말 막 이만큼 늘어난 바지에 막 목이 정말 이렇게 늘어난 정말 막 집에서 입는 잠옷을 입고 막 정말 수면 바지를 입고 나오는 느낌이지 않을까?
0: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1: 근데
0: 그게 왜? 난 진짜 너무 싫어.
1: 진짜?
0: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입고 다녀도 난 너무 괜찮아.
1: 아, 그거는 괜찮은데 뭔가.
0: 근데 왜 내가 그러면 안 돼?
1: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0: 왜? 나는 네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데 내가 왜 이렇게 입으면 안 돼?
1: 아, 그건 아닌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0: 뭐라는 거야? 박광식님.
1: 쩡디 남자친구가 데이트하는데 매번 추리닝만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0: 네, 다 늘어난 거 입고 와도 괜찮아요. 난 몸 빼바지 입고 와도 괜찮아.
1: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괜찮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

0: 애인이 뭘 입어도 좋기는 합니다. 다만 냄새만 안 나면 가능. 냄새가 나도 근데
1: 괜찮아요?
0: 사랑해줘야지. 그깟 냄새가 뭐라고.
1: 그래.
0: 나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1: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고.
0: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1: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좀 씻을 필요도 있지 않아?
0: 아, 그럼 씻을 것을 내가
1: 줘?
0: 뭔가 샤워 도구를 선물해 주면 되지.
1: 근데 약간 이런 거 남자친구분, 아, 내가 이해가 됐어. 남자친구분이 왜 선한지. 나는 이 사람한테 나는 면도도 하고 옷 깔끔하게 씻고 오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를
0: 예쁘게 보이려고.
1: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뭔가 상대방이 날 너무 편하게 생각하나? 이게 싫은 포인트인 것 같아.
0: 맞네.
1: 이게 싫은 거야.
0: 근데 안 꾸며도 난 예쁘니까 이런 거면 어떡해요? 이 여자친구분이.
1: 그럼 안 예뻤나?
0: 안 예뻤어.
1: 아니, 그건 장난이고.

0: 세븐틴의 예쁘다 듣고 왔습니다. 이래경님, 지성님, 쩡디 설득시키는 중인가요? 하셨는데
1: 제가 카메라 꺼지면 또 강하잖아요.
0: 네, 근데 반반 약간 이해가 갔습니다.
1: 무슨 말인지 또,
0: 아, 네, 무슨 말인지
1: 또 이해를 해버리시더라고. 쩡디가
0: 어느 정도 이제 와인바 갈 때 좀 입으세요. 와인바 갈 때는 좀 그때 입으라 그러면 그래. 그때는 입으세요.
1: 그래 네네. 와인바 정도는 그때쯤은.
0: 네, 짧은 사연 읽어볼게요.
1: 익명님께서 보내셨네요. 애인이 교복 빌려 입고 놀이동산 놀러 가자면 가실 건가요? 근데 교복만큼은 절대 절대 입고 싶지 않다면요?
0: 이게 앞에 나왔던 사연이랑 약간 비슷한데.
1: 근데 만약에 진짜 싫어? 진짜?
0: 그럼 교복이랑 비슷한 거 그냥 스쿨룩? 셔츠 입고 가면 돼. 셔츠.
1: 그냥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런 뭐 프레피룩?
0: 아, 프레피룩.
1: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교복까지는 아니어도 프레피룩 정도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0: 근데 프레피룩도 입기 싫으면요?
1: 그것도 입기 싫어? 그럼 안 입으면 되지. 나는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0: 아, 난 내가 하고 싶은데 해야 돼.
1: 근데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내가 져줄 수 있는, 저는 약간 좀 약간 지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저는 늘 그냥 이렇게 뭐 아 그래 오케이
0: 그래, 하자.
1: 이런 편이라 만약에 내가 의견 딱 냈는데 상대방이 싫대. 그럼 나도 싫어.
0: 아니 9677님께서 여자친구가 진짜 입고 싶어 하면요 해주셨는데.
1: 그럼 또 입지.
0: 그냥 그럼 여자친구 입으라고 하고 사진 찍어드리면 안 돼요?
1: 근데 같이 찍고 싶대.
0: 아 같이 입고 싶대요?
1: 같이 찍고 싶대. 요거는 그러면은 그냥 연애하지 마세요 다. 그냥 우리 그냥 다 하지 마.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맞춰줄 생각 없잖아. 네. 이렇게 하자. 맞춰줄 마음이 없잖아.
0: 혼자 살아.
1: 연애하지 마.
0: 혼자 살아.
1: 그게 뭐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줄 마음이 없어. 그냥 뭐 상대방이 너무 싫어. 근데 내가 굽히고 들어갈 마음이 없어. 하지 마.
0: 근데 한 번은 안 맞춰줘도 돼요.
1: 그래.
0: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부탁하면 그래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1: 이게 결국에는 지고 이기고의 싸움이 아니야.
0: 맞습니다.
1: 더 사랑하는 쪽이 배려를 하는 거야.
0: 그럼요. 짱둥 언니 계속도 아니고 한 번인데 좀 입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결론은요. 맞춰줄 거면 맞춰줘.

0: 시간이네요, 지성씨.
1: 예.
0: 아, 오늘 수연 언니 왔었으면 진짜 우리 피 터지게 싸웠겠어요. 그래. 오늘 사연들이 너무.
1: 오늘도 수연 씨가 좀 많이 말렸겠어, 우리를.
0: 우리 광고 시간에 오빠한테 엄청 혼났어.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씨 조심히 가세요.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정유미님, 오늘 사연이 다 불닭 맛이었어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해주셨어요. 양도영님, 열띤 의견 교환 너무 좋았습니다 해주셨는데, 진짜 지성 오빠의 말에 제가 다 납득하게 되었어요. 네. 3756님, 다음 연전보 때는 무지개 옷 입고 와봐요 해주셨는데, 아 이제 꺼낼 때가 되긴 했다. 제가 이제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와중에 흥미로운 여행 사이트 하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 위에 다트를 던져서 무작위로 여행지를 정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걸로 어디 갈지 정하는 게 요즘 잼컨, 재미난 컨텐츠라고 하는데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조만간 떠나실 분들께 여행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아직 어디 갈지 못 정하신 분들께 다트보다도 더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하나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한해 문세윤 추 한문추의 비행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죠. 하나 둘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행 계획 세우시고 이제 떠날 분들도 계신데 아마 많은 분들이 설레하실 겁니다. 여름이 또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있어줘야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잖아요. 다들 좀 여행지도 보내주고 계시고 저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여러분들 어디 떠나시는지 좀 살펴보고 한번 대리만족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롤님, 오호 다트로 여행 예능 느낌인데요 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그 1박 2일 느낌 조금 있죠. 안 그래도 그 사이트 우리 아까 작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방향과 이제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방향과 세기로 보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힘 조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탁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부산에 가보려고 했는데 계속 근처만 맴돌았습니다. 뭐 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산도 갔다가 한번 심심해서 북한 쪽으로도 던져봤는데 거기는 갈 수 없다라고 나왔고 아무튼 재밌는 사이트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선님,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트로 여행지 정하는 거 봤어요. 했어요. 서로 하면서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여수 나왔어요 라고 하셨고, 살짝 이제 왼쪽으로 트셔가지고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약하게 하거나 너무 세게 하면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국내 여행 가셔야 되는데 좀 즉흥적으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지선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0: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뿅뿅 좀 한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뭔가 좀 생각이 안 나고 속이 좀 꽉 막힌 것 같고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 성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답 좀 하네. 답답한 거 말하다 보면 풀려요, 여러분들. 답답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

제가 아까 그 돼지국밥 추천해드렸잖아요, 부산 음식으로. 근데 청취자분들이 추천이 조금 뻔하다고 느끼셨는지 부산 음식 많이 추천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복국부터 시작해서 밀면, 그리고 땡제모 피자, 꼼장어까지 나왔는데, 뭐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들이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근데 또 돼지국밥이 또 로컬한 돼지국밥의 맛이 조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고집 안 굽힙니다. 그럼 오늘 나온 신곡

막 너무 좋은 것보다는 또 합리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두 번의 회식 있었지 않습니까? 한 끼라 제가 맨날 스피커를 가져갔어요. 게다가 그 조금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이즈. 거의 한요 정도. 이제 사실 무거워요. 그게 한 5kg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사이즈의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굳이 제가 이제 회식 장소에 놓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노래도 들었다가 저런 노래도 들었다가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좀 욕심이 있어요, 사실. 그런 좀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좀 가격대만 알려드릴게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보아의 밀키웨이 듣고 밤고구마를 한가득 삼킨 것 같은 답답 좀 한해로 돌아올게요.

너무 불쌍했어요. 라든지. 참고로 발가락 다섯 개가 유연한 상태가 좋다고 JYP 박진영 선생님께서는 발가락 양말을 신고 다니십니다.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거의 층마다 서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지각했고 쓴소리 잔뜩 들었습니다. 따흑. 저도 이거 자주 겪습니다. 특히나 저 라디오 출근할 때 택배기사 선생님들이 좀 자주 겹쳐요. 매층 씁니다. 이럴 때좀 답답하고. 친구 A가 얼마 전에 대차게 차였거든요. 근데 친구 B가 연애를 시작해서 핑크빛 무드라 그런지 단톡방에서 계속 여자친구 자랑을 하는데 눈치 어디 간 거죠? 친구 A는 말이 없고 다들 대화 주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사랑에 빠져서 분위기 파악 못 하나 봐요. 너무 답답스. 라든지.

긱스 답답해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긱스 친구들 집에 한창 놀러 갈 때 나왔던 노래여가지고 아주 또 추억에 빠지네요. 아,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기 전에 답답한 상황으로 밸런스 게임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365일 장마 vs 365일 폭염. 제 선택은 장마로 가겠습니다. 일단 둘 다 뭐 사실 선호하는 분 많이 없겠죠. 근데 장마로 365일 한번 살면은 뭔가 좀 우울할 것 같지만 왠지 약간 영국 감성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비 오면 음식이 맛있어져요. 맛있게 느껴져요. 운치가 있어져. 그래가지고 저는 장마를 골랐고요. 다음 화장실 갈 때마다 다음 사람이 언제 나오냐고 똑똑하기 vs 화장실 갈 때마다 휴지 없기 골라본다면 그래도 언제 나오냐고 똑똑하는 게 낫죠. 뭐 좀 불안해도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지 없는 건 좀 절망적이죠. 마지막으로 술 마시고 기억 없는 상태로 미련 남은 전 여친에게 부재중 통화 30통 남기기 vs 직장 상사랑 10분 통화 기록 남기기. 요거는 직장 상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뭐 이런 실수들 하셨던 분들은 아는데 전 여친은

0: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고구마 라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내게 좋다.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네,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2: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3: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답답 좀 하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22님. 부서에 남자 선배랑 여자 후배랑 셋이 같이 카풀하는데요. 남자 선배가 눈치 없이 계속 같이 다니자고 해서 답답해요. 제가 그 여자 후배한테

아, 요거는 이제 말씀드려야죠. 좀 이거는 눈치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선배 제가 사실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나? 사내 연애라?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가보면 아, 남자 선배도 여자 후배를 조금 좋아할 수도 있나?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데. 왜 나는 솔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같이 타가지고 기싸움하고 이런 거 있는데. 아, 아무튼, 뭐, 진짜로 근데 내가 이거를 쟁취해야 된다. 난 원한다. 하면은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죠. 선배님, 저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좀, 좀 한번 빠져주십시오. 하면은, 몰랐다면은, 그래, 잘해봐라. 하고 회사에 소문 날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잘 처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실님, 친구가 대화할 때마다 말을 빙빙 돌려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게 보이는데 워밍업이 길때 제발 팩트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 답답해요라고 하셨고, 그쵸? 좀 이게 용건만 간단히 탁 하면 되는데 좀 이게 좀 망설이는 분들 계시죠? 뭐. 그게 또 매너일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너무 이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속 본론이 안 나오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에피소드 얘기할 때.

3000% 빠지는 분 계신데 아, 그거 좀 곤란하죠. 답답합니다. 1분짜리 에피소드가 10분이 되는 마법이 간혹 있죠. 1539님. 미니홈피 시절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고 싶을 때마다 항상 GOD의 거짓말을 배경음악으로 해놨어요. 난 네가 싫어졌어. 근데 눈치 없던 남친은 이야 노래 좋다라고만 해서 진짜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1539님이 조금 답답한데요. 이 노래는 그 잡는 노래예요, 원래. 우리 잘 가, 가지마. 가지마가 핵심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539님 조금 답답하시네요. 조금 직관적인 노래로 바꾸셨어요. 뭐 꺼져줄게 잘 살아라든지 이런 걸로 가셨어야지. 거짓말은 조금 이거는 1539님이 노래를 잘못 파악하셨다. 조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직관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아, 미니홈피가 없어졌구나.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시고 이렇게 마치 체한 것처럼 답답했던 일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고라쿠, 고구마 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으로 1539님 아직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GOD 거짓말 듣고 2부에서 답답 좀 하네 이어갈게요.

0: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스프라이땡, 제로 스프라이땡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맞춰주세요.
1: 어렵다.
0: 한 해가
1: 어려워.
0: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사이다 쿠폰 드리고요. 실패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며 한 해는 사자 보이즈 소다 팝 챌린지를 찍어야 합니다. 국제공인 와인 자격증 최고 등급을 보유한 포도주 래퍼니까 꼭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준비되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1: 아, 제가 모 방송에서 그 콜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좀 오류를 하면서 틀린 적이 있었죠. 그게 생각보다 진짜 헷갈리고, 그리고 이게 환경이 이제 밑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종이컵에 미지근하게 먹는 거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게다가 사실 저는 사이다를 제가 유일하게 하나 먹는데, 그 나랑땡 사이다 유일하게 하나 먹거든요. 근데 오늘 전혀 먹지 않는 네 종의 사이다가 왔네요. 아, 지금 밑밥이 지금 2.5절 지금 후렴까지 왔다고 하니까 긴 말 말고 그냥 직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기대 마세요. 1번 갈게요. 일단 제로 같아. 밍밍해. 1번 일단 제로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제로로 갑니다. 2번 달아. 노제로. 노제로로 갑니다. 3번 달아. 노제로로 갑니다. 4번 얘도 단데? 어떡하지? 4번도 노제로 같은데. 아, 일단 제로를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 3, 4 다시 한번 마셔봅니다. 2번 노제로. 아, 미치겠네. 아예 구분을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다 잘 만들어요? 일단 1번은 제로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 우리나라 7땡보다

0: 스프라이트 제로, 4번이 그냥 스프라이트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브랜드는 제가 갖고 제로 여부는 우리 청취자분이 콜라보입니다. 렛츠고! 정답 발표해주세요.
1: 정답은 1번 스프라이땡 제로, 2번 7땡 사이다, 3번 스프라이땡, 4번 7땡 사이다 제로 순서입니다.
0: 다 들렸어? 한 개도 안 맞았어? 아, 어렵다. 어떻게 뭐 도전 좀 하네. 로또 같네요. 복권 같습니다. 복권. 라로 같아요. 어떻게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저 실제로 재미로 해보면 거의 하나도 안 맞거든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와중에 절망감에 빠져있는데 우리 김민솔님께서

사자보이즈 소다파 듣고 왔고요.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안무 좀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난이도가 만만치 않네. 정말. 아,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근데 뭐 실력으로 진 거기 때문에 뭐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살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던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께 꼬라쿠 고구마 라떼 쿠폰 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빅뱅의 바보 듣고 올게요. Yeah, love is breaking.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어사무사 그냥 넘어갈 걸. 아 칭찬에 내가 칭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시 한번 했네. 아 반 깔아주니까 못합니다. 지영님, 부장님이

내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내일만 견디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니까 조금만 참으시길 바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별 왜 모르니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한스밴드 원곡의 선생님 사랑해요. 오마이걸 효정 미미씨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이분께서 너무 창피한데 그때 일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당시 애인분하고 결혼까지 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기억은 하실 것 같은데 요거 그냥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좀 생각나가지고 몇 번 다른 지인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에피소드가 너무 귀엽잖아요. 아마 뭐 그 애인분이 아니더라도 결혼하시고 잘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아 참 귀여웠습니다. 이 사연이. 제가 그리고 뜬금없이 좀 보리굴비 정식을 추천해드렸는데 이게 20년 전이란 말이죠. 20년 전이면 우리 사연자분도 이제 미니멈 40대 40대 후반이실 테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60대로 접어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보리굴비 딱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예요. 그때 풋풋함도 있었지만 지금의 이제 완숙함이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같이 드시면서 옛날 얘기도 좀 해보시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애인분하고 결혼하셨나요? 하고 재미로 오히려 지금은 좋은 추억거리,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이 저랑 좀 동년배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커피콩님, 너무 귀여운 흑역사인데요? 라고 하셨고 그러네요. 이건 진짜 어디 드라마에서 있을 듯한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요? 귀엽습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FM 안에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0: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무알코올 진담 한혜 우소. 무더위만큼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편하게 찾아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마이 앤트 메리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61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해도 기죽지 않은 피스톨처럼 여유롭게 다음 구를 열어볼까요? 사랑의 결말은 이별, 그와 동시에 눈물.

0: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빅스의 이별 공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아,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피스톨을 등장하면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자기가 약간 어쨌든, 빌려줘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안 돼. 너 없어도 나한테 기회 많아. 이러면, 나 같아도 안 빌려주겠다. 그죠? 피스톨 웃긴 친구네. 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책을 안 읽은 티가 나는 건가요? 사실 안 읽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피스톨의 마음을 이해해 보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곡. 희곡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 내용 아시는 분 계시면 이 피스톨의 마음을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만 보면 아주 웃기는 친구입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추천곡 소개하는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과거 가요 차트 만나는 백투더 차트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무탈하고 수월하게 다녀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지현이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을 떠나는데 날씨를 보니 정말 덥고 습하다고 하네요. 우기라서 그런지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까지도 간다는데 주연 아나운서님이 응원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검정 치마에 폭죽과 풍선들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콩 어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어플로 라디오를 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 애플리케이션 콘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인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니까 더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7142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키샤콜의 러브 이소라의 청혼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에어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0: 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낮 12시 모두에게 점심시간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문자를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집에 가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늘의 두 번째 식사 시간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또 출퇴근을 하는 분들, 또 이제 막 잠들 때인 분들, 벌써 세 번째 끼니를 드시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낮 12시 여러분에겐 어떤 시간인가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일하는 삶이 또 라이프가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저녁 시간에 제 주변에도 친구들만 해도 저녁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양한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기도 해요. 한때 막 호텔리어 막 이런 것도 직업 유행이지 않았어요? 바리스타라든지 드라마로 인해서 어떤 직업군이 막 유행하던 시절이 있기도 있었죠. 문지은님께서 방학한 아이 점심 데려갈 시간입니다.

0: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2: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서핑 그 자녀분 서핑 보내야 된다라는 문지은님께서 시흥 서핑장 있어요. 실내도 있고 야외도 있고 3-40분 거리라 방학 동안 배워요. 부유하다니까 좋은데요. 감사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취미를 할 수 있는 것도 부유한 거지만 이런 취미를 가짐으로써 마음도 부유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취미를 갖는다는 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굳이 피곤하니까 집에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취미 가져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 서핑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항상 저 있거든요. 여름에 새까맣게 짧은 머리에 새까맣게 탄 나의 그 서핑 보이의 모습. 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저 좀 새까맣게 타보면 어떨까요? 탈색을 포기했으니까 구릿빛 피부로 약간 서핑보이처럼 해변가에 사는 그런 남자 아시죠? 약간 호주 해변가에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 나 그런 추금이 있는데. 4777번님께서 저는 부산 송정에서 배우고 있어요. 우와! 아, 근데 잘 타신다. 그리고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보이네요. 자세가 나오는데요? 오래 하셨나 보다. 오, 조만간 제가 서핑 배워서 부산 송정 갑니다. 네. 9729번님께서 스프에 김밥 찍어 먹는 거 기억 오류 아니에요? 스프에 김밥도 팝콘도 찍어 먹는 데서 맞아, 나 이거 기억나요.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스프는 사실 조미료 맛이거든요. 김밥의 조미료, 팝콘의 조미료,

가을광장 밥도 틀어주고 좋은데. 아 좋은데요. 9283번님께서 우리 남편 서울에 지인 결혼식장 가려고 여기서 내렸는데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퀴즈로 확인할 거예요. 텔레파시 초성 게임 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에 단어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의 초성만 알려드릴 거예요. 듣고 어떤 단어일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성을 기억, 기억 이렇게 들으면 가구, 광고, 고기, 건강, 공구

돼요. 안 그러면 타서 다 살을 잘라내야 돼요. 5434번님께서 삼겹살 먹고 볶음밥도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K-디저트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관리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K-디저트까지 먹진 않았고 그냥 밥을 따로 시켜서 먹었어요.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찍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프로필 아무튼 조만간 찍을 거예요. 난 안 되겠어. 내가 못 보겠어 도저히. 지하철 사진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꼬꼬님께서 갑자기 클릭비 백전무패 듣고 싶어요. 최근에 완전체 컴백해서 이 노래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요. 요 내가 하는 거 쓴다 백전 백패. 진짜 클릭비 아 추억이 돋는다. 아 얼마 전에 저희 앞타임에 클릭비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처음에 제가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헉, 지금 내가 김상혁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제 여동생이랑 제 주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서 제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옛날하고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나만 늙었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꼬꼬님께서 신청해 주신 클릭비의 백전무패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1129번님께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이동 중에 다 같이 듣고 있어요. 문자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매일은 못 듣지만 틈틈이 잘 듣고 있어요. 폴디 만세! 우! 아, 점심시간 같이 식사하러 이동하시는 거예요? 오, 좋다. 뭐 드시러 가고 계세요? 혹시 가요광장 듣고 삼겹살 먹으러 가시는 거 아니죠?

0: 무기없고 힘들다. 양가 감정이 들어요. 오.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너무 귀엽고 진짜.
1: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4일 딱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4일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100일 동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100일이 무슨 말이에요? 20년이죠.
0: 아 그러니까 20년인데 네. 그 이제 잠을 못 자는 거.
1: 아 잠을 못 자는 거. 100일 동안
0: 100일 동안 잠을 못 잔대요.
1: 저는 진짜 매주 이제 재영 씨 기다릴 것 같아요.

0: 실망스러워.
1: 입사하고 첫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과장님이 주는 술 다 받아 먹다가 테이블 올라가서 춤춘 거 10년째 회사 전설로 남아 있어요. 매해 신입 들어올 때마다 제 흑역사가 회자되고 있네요.
0: 아, 이거는 괜찮은데.
1: 나쁘지 않네.
0: 이렇게 당장 찢어버리고 싶은 나의 흑역사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흑당 버블티 네.

0: 왜요?
1: 왜냐면 분비물이 튈 수도 있고.
0: 아, 아 그게 거장.
1: 세균이 예, 세균이 예, 번식할 수 있으니까 제 입에 있는 또 어떤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0: 아, 나는 꼭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태어난 지 초반에 원래 세 살까지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도 그럴 때 좋은 거 들려주는 게 좋죠.
1: 맞아요.
0: 네. 재영 씨 랩보다는.
1: 아, 들려주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다정하고 스윗하게 들려주지 말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0: 아, 다른 게 훨씬 좋죠. 뭐 폴킴 노래도 듣고 많은데 들려줄게.
1: 폴킴 노래도 듣고.
0: 굳이 재영 씨 랩을.
1: 아, 네, 알겠습니다. 폴킴 노래 계속 24시간 스밍하겠습니다.
0: 폴 뱅도 괜찮고. 또 우리 무엇보다 술자리, 술 먹으면 사실은 아 잠깐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 나오고 있어.
1: 저거다.
0: 아 꽃다발도 핑크색, 심지어 드라이 플라워야 꽃다발도.
1: 아니 머리랑 얼굴의 저 느낌이 너무 어리다.
0: 이게 너무 어리고 이걸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현타가 왔어요.
1: 저 몇 살 때예요?
0: 저게요? 또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1: 몇 살?
0: 한 30초반, 20대 후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진짜?
0: 와 그렇게.

0: 어,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어, 집에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2: 프라이머리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의 잔이 듣고 왔고요.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주제는 기억에서도 지우고 싶은 나의 흑역사, 유유유. 사연 만나볼게요. 하동철 님께서, 아, 설렘 느낌이 없긴 하네요. 저 때는 설렌 게 아니고 어. 막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3: 아니 하면서도 화가 난 게 느껴졌어요?
2: 막 이거를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웃기고 아, 그 연기를 안 해봤으니까 아, 너무 처음이니까. 민망한 거죠 저 상황이. 어쨌든 나는 저 연기를 하는데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민망하죠 처음에는.
3: 진짜 여성분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2: 그렇죠.
3: 그냥 아, 카메라에 대고 처음 하는 거니까.
2: 지금 하라 그러면 이제 프로 의식으로 그래 나는 가수다 라면서 하겠지만 저 때는 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3: 아, 난 오히려 저 때가 더 순수해가지고 되게 아. 보기가 좋은 것 같아.
2: 그래요?
3: 지금 시키면요 너무 가증스러울 것 같아요.
2: 아, 왜? 아 지금은 너무 지금은 이제 더러워졌어.
3: 아, 너무 혼탁해져가지고.
2: 어, 맞아.
3: 있는 대로 까부실 것 같아가지고.
2: 너무 어렵네. 나 진짜 열심히 나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3: 지금 이 의지 때문에.
2: 언제 저런 거 해보겠어요. 네. 우리 공구 이호번님께서 근데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공구 이호번님 나 기분 좋으라고
3: 아,
2: 또
3: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팬분들 괜찮다. 진짜 큰일 나요 진짜로
2: 왜 그래 우리 아니, 팬,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왜 그러는 건데
3: 아니 폴킴님이 더 성장하려면 현실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2: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거짓말 같은 거 못해요
3: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세계를 깨지 않을게요
2: 네 조용히 해주시고 다 빨리 다음 거나 읽어주세요
3: 네 전다은님께서 시댁에서 다 같이 한잔하고 시댁 동네에 야외 정자에서 대짜로 뻗어서 잠들었어요 오. 그런 저를 시아주버님이 데려오셨네요 흑역사
2: 아니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또 한잔했고 요 정도는 귀여운 역사인데요
3: 맞아요 뭐 오. 이런 거 근데 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상견례 하기도 전에 네. 왜 부모님 집에 보통 남자들이 가잖아요 그럼 맞아. 아버님께서 보통 이제 장인어른께서 자네 술은 좀 하나? 하고 술을 먹이잖아요.
2: 맞아.
3: 거기서 이제 술이 조금 뭐랄까 너무 세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약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2: 그 중간 느낌을 찾아야죠.
3: 어, 그 중간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어. 근데 장인어른이 계속 따라주니까 계속 먹게 돼.
2: 어.
3: 그러다가 뻗어버리면 어. 눈 떴는데 어? 장인어른 집 침대에 내가 누워있어. 헉?
2: 그런 경험이 있어요?
3: 아, 제 주변에 한 명이
2: 아, 그런 경험이 있어요?
3: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엄청 친해졌대요.
2: 아,
3: 그렇게 돼서
2: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맞아요, 이유가 되기도 맞아요. 하네. 네. 2892번님께서 소개팅 남이랑 술 엄청 먹고 안 취한 척 버스 타고 간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저를 또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제 뒷자리에 그가 탔습니다. 근데 자다가 코너를 돌 때 앉은 자세 그대로 바닥에 스르륵 떨어져 누워버렸어요. 아 진짜 솔직히 20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3: 아
2: 진짜 이건 아.

0: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목요일에 수다메이트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1: 국밥 제육 돈가스
0: 오늘의 주제 자다가도 이불킥하게 만드는 나의 흑역사 계속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흑당 버블티 드리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2: 캬, 센스 있네요. 오늘 왜 흑당 버블티인지 아세요?
0: 어 왜요?
2: 흑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작진분들이 지금 흑당 버블티 하신 거 같아요.
0: 그런 거예요? 어 맞대요. 어,
2: 그러니까.
0: 어 센스 있다.
2: 아 이런 거 좀 알아주세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어, 디테일하신데.
0: 어, 미안해. 나 너무 버블티에만 꽂혀가지고 흑당을 생각을 못했네.
2: 아 지금 버블이다.
0: 네 버블. 이건 다 거품이다.
2: 아 이건 다 거품이다.
0: 인기는 거품이다.

0: 하세요. 그래 우리가 재밌죠. 아, 혹시 그날 사진 같은 건 안 찍으셨겠죠? 네. 사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1: 지금 두 번 죽이시는 거예요?
0: 세 번
1: 죽이시는 거예요? 요 1046님 네.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라디오 익명을 믿고 정말 어디에도 못한 흑역사 말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20살 때 첫 남친이랑 사귀고 헤어질 때 차였거든요. 오오오. 제가 전화로 울고불고해서 걔네 집 앞 카페에서 겨우 만났어요. 그런데 여사친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 앞에서 울고불고 징징거리고 땡깡 다 부리다가 결국엔 더 안 좋게 헤어졌네요. 샤갈. 그리고선 제 친구들한테는 제가 찼다고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도 입을 차요. 너무 구질구질했어서.
0: 아니 근데 왜 여사친을 왜 데리고 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얘 진짜 좀 이 남자 못됐다.
0: 이건 흑역사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사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열받는 사연인데.
1: 열받는 사연이다.
0: 이게 너무 매너 없다.
1: 와 근데 울고불고해. 제가 볼 때는 여사친을 데리고 온 이유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너 이제 그만해.
0: 내가 봤을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1: 그러니까. 왜냐면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났다고 한 거 보니까 전화도 계속 하고 막 이렇게 막 만나자고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0: 젓가락이 불판 앞에 있었는데 달궈진 젓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가 젓가락 모양으로 입술에 실짝 그어줬어요. 썸남이랑 이렇게 끝. 아니 이거 혹시 그 썸남이 라디오 듣고 있다가 어? 나 그때 썸녀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1: 그 11자 그 사람?
0: 혹시 어? 뚜루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
1: 이게 뚜루뚜가 맞아요?
0: 아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좀 귀엽지 않아요? 맞아. 이런 거는 약간 좋게 보면 귀여운 거긴 한데
1: 이런 거 귀여워. 이런 거 비슷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소개팅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집중하다가 얘기 들을 때 집중하다 보면은 컵 같은 거 네.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0: 그 부황처럼
1: 부황처럼 여기 입술 주변 자국 났잖아. 근데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빨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자국 나 있잖아. 그 양세찬 선배 그

0: 시절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저희 이모부가 의사쌤이세요. 네, 산부인과 의사쌤이세요. 그래서 이모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1: 이모부,
0: 왜냐면 의사쌤 수학 당연히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나 수학 문제 좀 도와달라. 이거 좀 풀어달라. 다 틀렸잖아요. 아니, 얼마나 다 맞았는지 몰라요 그날.
1: 다 틀렸다고요?
0: 거의 다, 진짜 거의 다 틀렸어요. 농담 안 하고. 그래서 진짜 그 뒤로 아 우리 이모부 믿을 게 못 된다.
1: 맞아요. 예, 하기 전에 한 번씩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 해야 돼요.
0: 맞죠. 모르는 예. 거예요. 강나리님께서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미니홈피 들어갔다가 소름 돋은 적 있어요. 두 분은 미니홈피 시절에 셀카 많이 올렸나요? 공개 가능? 저는

0: 근데 하필 저에게 다가가 오마. 사진 찍자고 해서 인형 탈 안에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알죠? 인형 탈 쓰면 귀여운 포즈 해야 되는 거.
1: 아이고.
0: 집 자며 귀엽게 사진 찍었습니다. 나만 아는 나의 역사.
2: 와 이거 진짜 슬프다.
1: 나 마음 너무 아픈데. 진짜? 이분 무조건 흑당 버블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와, 이분은 흑당 버블티 진짜 당도 제일 세게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
1: 내 생각 그 인형 탈 안에서 습기 진짜 찼을 것 같아요.
2: 진짜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리쌍의 광대. 아.
0: 내가 웃고 있나요?
1: Don't you worry. 아, 왜 남의 흑역사를 갖고 이렇게 웃어요?
2: 아,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이걸 웃음으로 승화하기 위한 코너니까 예 괜찮아요.
1: 아 9417님 진짜 혹시 그 인형 탈 쓰고 있는 사진 없나요? 그걸 좀 보내주세요.
2: 당신이 더 나빠.
1: 아, 나 너무 궁금하다.
2: 당신이 더 나빠. 아까부터 사진을 자꾸 요구해요.
1: 5270번님께서 저는 군대 후임병 누나랑 사귀었어요. 근데 제대 후에 차였어요. 나 뭔가 후임병 군생활 편하게 보내라고 희생당한 것 같아. 그래도 행복했지.

0: 진짜 얄밉게 잘 놀리고 자기는 놀림 하나도 안 받고.
1: 아 근데 이 사진은 그래도 괜찮아요.
0: 왜요?
1: 정말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사진들이 정말
0: 있어요?
1: 많아요.
0: 아 그래도 귀여운데 왜?
1: 정말 많습니다. 오미인형님께서 전 술 마시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잠들었다가 무릎이 가려워 긁는다는 게 옆 여성분 무릎을 긁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도망치던 하면서 그분의 어이없는 표정을 봤네요. 신고 안 당한 게 어디?
0: 와 진짜 웃기다.
1: 아 와. 진짜 미쳤다.
0: 내 잠결이면 그럴 수 있어. 잠결이면 간지러. 아 그런데 왜 안 시원하지? 그런데 왜 안... 죄송합니다. 아,
1: 저 진짜 가요광장 하면서 들은 사연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아 어떡해.
0: 옆에 분은 제가 볼 때 신고 안 한 게
1: 진짜
0: 시원해서 옆에 여성분도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 무릎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1: 아니 이게 정말 실수니까 멍청이지. 만약에 다른 성이었으면
0: 아, 그러니까.
1: 내가 남자인데 다른 맞아. 여성의 다리를 걸었어. 아 진짜 오싹하다. 아,
0: 민영님이 여성분이니까
1: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거 소개해 주세요.
0: 회사 앞에서 전 여친한테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걸 지금의 와이프가 봤어요. 아직도 그 얘기하면서 절 놀래요.
1: 어머. 야 어떡해.
0: 아니
1: 근데 용케 결혼하셨네요.
0: 진짜 어떻게 야 와이프분이 이게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하셨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나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편하겠다. 아,
1: 내가 이거를 울고 먹어야겠다.
0: 이거를 울고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시거나
1: 그쪽이 강하다. 아 0131번님께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어제 오픈 스튜디오에 왔다 갔던 포린러비예요. 몇 년 전에 너튜브에서도 공개했었잖아요. 제가요? 제가 공개했어요?
0: 아 원래 이제 폴디도 곧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1: 저 진짜 기억이 안 나. 제가 이런 걸 공개를 했나요? 아 그러면 아 그래서 그런지 멀쩡하네.
0: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사진
1: 내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거 골랐네.
0: 제일 괜찮은 거 올렸나
1: 어쩐지. 3902번님께서 아 김동학님께서 졸업 앨범? 이게 무슨 말이죠?
0: 저게 졸업 앨범이라고? 아 자기 졸업 앨범?
1: 아
0: 흑역사.
1: 본인의 졸업 앨범 흑역사라고요.
0: 진짜 근데 상남자처럼 올려주셨네요.
1: 약간 너무 약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졸업 앨범.
0: 졸업
1: 앨범.
0: 그러니까 지금 사연이 질문인 거잖아요. 당신의 흑역사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진짜 보냈어.
1: 아니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속 클릭했는데 그냥 졸업 앨범.
0: 졸업 앨범. 네.
1: 7540번님께서 회사 통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0: 더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4377번님께서 스튜디오 밖에서 손 흔들고 하트하고 온 청취자예요. 회사 점심시간에 산책하며 구경 갔다가 폴킴씨 봤네요. 이제부터 폴킴씨에게 빠져볼게요.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1: 어떻게 나 재영씨 따라가지고 이제 아저씨 되는 것 같아요. 네.
0: 민경범님께서 정승환의 가요광장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춤 재밌게 보셨나요?
1: 어떻게? 아니 우리 승환이 한번 고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승환 찡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불러서 여기서도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초록불이 몇 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신호등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빨간불이 얼마나 남았나 알려주는 신호등도 나왔더라고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횡단보도에 이걸 설치했더니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대요. 언제 초록불로 바뀔지 알려주기만 해도 빨간 신호등이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게 되는 걸까요?

0: 추첨을 통해 행운의 주인공 네 분에게 숙박권 제주도에서 1박하실 수 있는 숙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8910으로 지금 한번 신청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안녕하세요. 패스트슬립 대표

경기가 취소돼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똑당해요. 차가 정말 막히네요. 아이쿠, 맞아요. 평일에 이렇게 직관 가는 건 진짜 맘먹고, 왜냐면 또 내일도 일정이 있고 하니까. 아, 이 야구 팬들은요 정말 우리 팀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날씨부터 살펴보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저도 우리 팀, 아, 우리 팀 경기 하겠네 오늘. 아무튼지 집으로 그냥 무사 귀가하시고요. 이건 어때요? 집에 가서 우리 팀이 이겼던 요 며칠 전 경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비 오는 날 그러고 놀거든요. 1월 6일 땡 하자마자 퇴근하고 후다다닥 뛰어나오다가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해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 지하철 탔는데 손바닥에서 피나요. 몸보다 마음이 앞섰어요. 에혀, 이제 늙었나 봐요 하셨습니다. 에휴, 뭘 또 이렇게 또 나이 타실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신발 타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오늘 운동하시는 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 왜 여름철에 무슨 무슨 슈즈 이래가지고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신발 있잖아. 이런 거는요 구분 낮아서 편할지 모르지만 이거 신고 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지? 딱 붙는 그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우연히 광고 전단지에 이끌려 시작하게 된 사진 동아리 활동.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보고 조리개를 조절하는 중에 렌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동아리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 남자는 군복을 입고 해맑은 미소로 경례를 했고 무대에서 혼자 조명을 받고 있는 배우처럼 빛이 났다. 그 선배는 동아리 여자애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되었다. 함께 출사도 나가고 MT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 말고도 선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여자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 언감생심, 그와 잘 되길 꿈도 꾸지 않았다. 나는 팬클럽 유령 회원 같은 느낌으로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했다. 어느덧 겨울방학을 앞두고 선배는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잔뜩 들고 나타났다.
1: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게. 주소들 남겨.
0: 친구들은 깍깍 소리 지르며 주소를 적었고 나도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저한테도 보내주실 거예요?
1: 그야 당연하지. 주소 적어줘.
0: 그 후 잠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편물을 챙겨온 언니가 네 앞으로 뭐 왔다며 건네준 게 스타 선배의 카드였다. 와, 정말 보냈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간단한 문구였지만 그 많은 후배에게 일일이 손으로 메시지를 썼을 테니 팬클럽 관리란 쉽지 않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우편함에 다른 카드가 들어있었다. 아, 또 왔잖아. 여러 명에게 보내다 보니.

그랬나 봐. 유혜승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언니, 저 남편이 가지 말라는 곳을 오늘 또 다녀왔어요. 김나현 씨, 다 있는 곳이랑 올리브땡이요. 아, 살 거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게 남편의 주장인데, 하지만 우리는 또 가면 살 게 보이잖아요. 아주 양손 가득 소비하고 왔습니다. 그쵸, 그쵸? 아니, 살 게 왜 없어? 살 게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 게 있죠?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저도 그 이제 화장 지우는 거 리무버 거기서 사거든요? 근데 얼마 전, 저도 사실 되게 자주 가요.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카운터 앞에, 아니, 휴대용으로다가 거의 한 손가락 굵기만큼 아주 작은 게 나왔더라고요. 아이 리무버랑. 아니, 그래갖고, 어머, 이거는 사면 여행 갈 때나 출장 갈 때 왜 비행기 기내 그 캐리어에 넣으면, 왜냐면 이게 몇 밀리리터 넘으면 기내 실 수가 없잖아요. 어머,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러고 사보고 일단 또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또 사야지. 그리고 그것도 사고. 예쁜 머리핀도 있으면. 그러니까 거길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비싸지도 않고. 외국인들은 일부러 거기 오려고 한국에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그죠? 너무 이해해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김나연 씨. 요긴하게 잘 쓰세요.

0: 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꼭 골라주셨으니까요. 4397. 퇴근길에 언니 자만추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와중에도 아둥바둥해서 찍었어요.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자만추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막 사진에 하트까지 그려줘서 고마워요. 4397. 7236. 외근 일정이 생겨서 끝나면 바로 칼퇴해야지 생각했다가 사무실에 복귀해야 돼서 왕짜증이 났었는데 지하철 광고판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잡생각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역시 또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그래서요. 여러분 부지런히 아직 저희가 준비한 배달음식 교환권이 좀 남아있거든요. 부지런히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 다녀가시는 분들, 지하철 2호선 안에 있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광고판 사진 찍어 보내세요. 두 분에게도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화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하시고 혼영 세트, 영화표와 팝콘도 받아가세요. 사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말 신드롬을 일으키는 작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응복 감독은 태양의 후예를 같이 연출했던 분이신데 이 두 분이 만나서 작품을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했고 또 김은숙 작가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설화에서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 두 사람이 정말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선수들, 네. 꾼들이 만나서 만든 드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김상현 씨가 도깨비 10주년 여행 예능 봤어요.
0: 와, 그렇죠.

500년을 살아온 도깨비, 그리고 김고은 씨는 그 칼을 뽑아줄 운명의 상대 도깨비의 이것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고은 씨는 도깨비의 무엇이었을까요? 1번 신랑, 2번 신부, 3번 주례 선생님.

0: 얘기가 많았어요. 이 배우에 대한 호불호가 통하지 않는 드라마다.
1: 아,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0: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나 저 배우는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들어도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게 모든 게 다 마음이 풀리고 드라마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캐스팅도 얘기거리가 많이 됐었어요.
0: 네. 그 김은숙 작가가 강연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거절당한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유라고 대답을
1: 그러니까,
0: 하셔서
1: 의외로요.
0: 네, 정말 의외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동욱 배우는 아예 정반대였다고 하세요.
1: 네네.
0: 정반대로 이제 정말 서브 역할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꼭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식으로 만나서 좋은 이런 호흡을 맞출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저는 그 검은 혀 간신이 기억나요. 무서웠어요. 파국이다. 이혜림 씨가 그러셨습니다.
0: 네.
1: 정말 무서웠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까지 무서운 캐릭터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0: 쉽지 않죠. 그만큼 네. 이제 이야기 자체도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1: 김병철 배우님이 워낙 연기를 잘해가지고.
0: 아, 그렇습니다. 압도하는 네. 연기였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캐스팅도 좋았고 그때 정말 인기가
0: 네.
1: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0: 그 뭐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로만 보면 20%가 넘어서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는 게 풍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라든지 혹은 찬열 펀치가 부른 Stay With Me 이런 노래들이 어디서든 나왔어요. 카페마다 거리마다 항상 노래가 흘러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프닝 때 읽어주셨던 그 최고의 명대사 이런 게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겨울을 생각할 때 이 도깨비를 2016년 겨울을 얘기할 때는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구나. 단지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 뒤로는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 전과는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오피스 상권이라 손님 대부분이 회사원이다. 일하는 것도 고단할 텐데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더 서러울까. 그래서 약 하나를 건네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게 됐다. 오늘은 가끔 오시던 환자분이 인사차 들르셨다. 인사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쭈뼛쭈뼛 서 계시더니 무언가를 쓱 내미셨다. 응? 뭐지? 자세히 보니 네잎클로버였다. 산책하다가 약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리리리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힘든 시간을 버티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며칠간 쌓인 피로가 다 녹을 만큼 커다란 위로였다. 오늘은 보통 날보다 훨씬 좋은 날이다.

조지 좋아해 브라운 아이드 솔 우리들의 순간 이 곡은 이혜림 씨가 신청하셔서 들려드렸어요. 이럴 때 참 좋아요. 이렇게 노래 들려드렸는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런 반응이 막 게시판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막 통한 것 같고 텔레파시 막 느껴지고 참 좋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참았어야 했는데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엄시동 씨.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좀 예민해졌나 봐요. 욱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나가서 안 들어오네요. 사랑하기 좋은 날 애청자라 어디서 라디오 듣고 있을 아내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미안해. 자격지심인 것 같아.

0: 나는데 약간 좋으면서도 좀 초조할 수 있잖아요. 이 꽃을 받아줄까 하는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언제 받아봤지? 저는 비교적 꽃을 자주 받는 편인데 아무튼 저도 궁금하네요. 1165 장희정 씨 언니가 이틀만 쉴 수 있어서 저도 휴가를 냈습니다. 뭐 계획은 없지만 세 자매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면서 함께 시간 보내려고요.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저는 자유의 몸이랍니다 하셨습니다. 와 부러움의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틀만이긴 하지만 휴가를 내셨어요. 이틀 휴가 여기 포인트 하나 있고요. 계획은 없지만 세 자매 여기 또 포인트예요. 야, 이 자매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부러울 거거든요. 세 자매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겠다. 이것도 부러움의 포인트죠. 어디 뭐 꼭 멀리 뭐 캐리어 끌고 공항 가야 마십니까? 이러면 휴가죠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수다 떨고 깔깔거리고. 아, 장희정 씨, 엄시동 씨, 1165 세 분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A를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햄디,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어쩔 땐 동생 같고, 어쩔 땐 전문가 같고, 어쩔 땐 어른 같고, 어쩔 땐 소녀 같은 이 멘트들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0: 자주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쯤 새로운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두근두근 하고 열어보니까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제 MBTI를 한번 예측을 해보셨는데 ESTP라고 하셨나? 거의 다 틀리셨어요. 저는 INFP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그래도 이게 너무 한 가지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래서 다행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저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 보면은 좀 저의 원래 성격을, 원래 성격이랄 게 있나 싶지만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성격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말도 많이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통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말을 해야지, DJ인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시고 라디오가 조금 풍성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노력을 좀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화자찬 시간 같네요, 어떻게 보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또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제가요 되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의 동생, 언니, 누나, 이모, 고모, 후배, 선배까지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마요네즈랑 해가지고 그속 재료를 만들어 놓고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 내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은근 번거롭거든요. 그다 삶아가지고 또 그거 껍질 떼고 다 으깨가지고 막 섞고 했는데 그 마케컬 땡에 그것만 한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신세계다 싶을 그 순간에 질려서 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들깨 잘 심으시고요. 감자 샐러드빵 맛있게 드세요. 근데 아무래도 수제로 만든 게 맛있긴 하죠. 맛있게 잘 드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그리고 혁오 윙윙.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혁오, 윙윙 두 곡 들려드렸고요. 9444님께서는 오늘부터 연휴라서 시장에 어머니 도와드리러 시장 갑니다. 차 밀릴까봐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7살 딸내미가 심심하다고 찡얼거리네요. 얼른 도착해야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유, 또 새벽 4시부터 우리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 다이나믹 듀오 뱀, 1위 에이핑크 노노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에이핑크 노래 1위 할 만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들었었고, 이때 막 그 장기자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무조건 에이핑크의 노노노를 했었어요. 저는 물론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항상 꿈꾸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뭐 살랑살랑 춤추면서 슬퍼하지만 노노노 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 상상만 했어요. 상상만. 다행이에요. 흑역사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이때 정말 열기가 엄청 났습니다. 다시 컴백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5894님께서는 처음 문자 보내요. 햄디, 5시 반 출근이라 매일 쫓겼는데 오늘 빨리 일어나서 보내봐요. 오늘 인공신장실 근무 잘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간호사가 너무 적어서 인력에 허덕이며 일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파이팅 해주세요. 아이고, 5894님 파이팅!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신가 봐요. 아, 제가 그 지난달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정말

초란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10cm의 노래 그라데이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전 다은님께서요. 급! 배가 아파서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요. 아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할 듯해요.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데 아 이럴 때 정말 너무 속상하죠. 진짜. 저는 정말 아픈 것들 중에서 배 아픈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참을 수도 없고 다른 아픈 것들도 그렇긴 한데 유난히 배 아픈 거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셔서 어떡합니까? 아, 다은님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견뎌보시고요. 끝나고 오셔서 압박 스타킹 이런 거 하시면서 또 다리에 피로도 풀으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침이 너무 일찍 시작됐지만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다은님 노래 띄워드릴게요. 최진수님 신청곡 모노 넌 언제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 할 땐 어디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0: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사에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잘 들어보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공상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예요. 공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공상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미션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난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lay me down, 나를 눕혀도 이 정도 되겠고 and I get stressed out, 이 부분 들으셨죠? I get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이처럼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할 때 I'm stressed 이게 아니고 I get stressed out 이런 표현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I get stressed out.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쉬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Couch의 Saturday.

0: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부탁드립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5369님께서 와이프는 러닝 중, 저는 무릎 아파서 댕댕이랑 산책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전 진짜 좀 고양이 집사잖아요. 전 그냥 댕댕이들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아, 또 이렇게 아침부터. 근데 이 댕댕이들은 아침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죠? 안 피곤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산책 산책 하고 나가는 게 너무 귀여워. 진짜 댕댕이랑 산책 잘 하시고요. 6341님께서는 오늘 아침 크루원들과 창원 용지호수 10바퀴 뛰었어요. 집 가는 중 사연 보내요. 저 여기 창원 용지호수 가봤어요. 저 여기 그 저희 이혜원 아나운서 보려고 정은혜 아나운서랑 저희 동기들끼리 창원에 갈 일, 아 그때 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연습한다고 창원에 같이 모였었는데 그때 용지호수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 참 뛰기 좋더라고요. 네. 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5369님 그리고 6341님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좀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제가 조금 수다스러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운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게 주인데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조금 평소랑 비슷하다고요? 원래도 말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미로콰이의 Love Philosophy.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뭐든지 맹신하지 말자.
1: 아, 완전 짜증나. 이거 뭐야 진짜. 아, 진짜.
2: 규순아. 어머머. 야,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빨개?
1: 야, 너 반응까지 그러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아니, 얼마 전에 너튜브 알고리즘이 나한테 집에서 박피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딱 보여준 거야. 나 최근에 피부 좀 예민했단 말이야. 그래서 댓글 보니까 그 영상 추천해준 사람이 피부 관리로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2: 어, 그래서.
1: 아,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지 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어. 나 아까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 쌤이 그러더라. 그거는 피부 튼튼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처럼 피부 얇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대.
2: 야, 아니 근데 너는 그거 뭐 SNS에서 봤다고 덥석 믿고 따라하면 어떡해. 박피? 너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야,
1: 너 왜 나 혼내?
2: 아니 피부 한번 탈라면 다시 원상복구한다.
1: 나 상처받았어. 너랑 안 놀아.
2: 아니야.
1: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2: 아니,
1: 나도 피부 좋게 하려고. 나도 너처럼 좋은 피부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화내?
2: 너 무서워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
1: 진짜 내가 어디 화낼 데도 없고 진짜 어떡하냐. 나 이러고 어떡해.
2: 아, 일단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얼른 회복해. 알았지? 하여간 진짜 똑 부러진 척은 다 하면서 좀 맹탕이라니까. 아, 우리 기분 전환이나 할 겸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뭐 먹을래?
1: 더우니까 냉면 어때?
2: 냉면? 좋지. 근데 너 어제도 냉면 먹지 않았어? 또 먹게?
1: 그게 그 오늘의 운세를 내가 확인했는데 그 물을 가까이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2: 아, 진짜. 야, 박규순. 아니, 물을 가까이 하면 좋다고 냉면을 먹자고? 장난 아니야?
1: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있잖아. 그래서 내가 피부 이거 박피도 한 건데 어쨌든. 물 가까이 하면 막 연애운도 상승하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2: 야, 너 지금 그 얼굴로 소개팅하면 망해. 그리고 그런 이유로 냉면을 먹은 게 말이 돼?
1: 너 어떻게 친구가 소개팅 망한다는 얘기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너 진짜. 그래도 그런 거 좀 해주면 어때? 냉면 먹으면 나 연애할 수 있잖아. 나 지금 연애 안 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2: 꽤 오래됐긴 했구나. 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냉면 말고 그냥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야, 고기 소주 한잔 하자.
1: 물 가까이 해준다 그랬는데 삼겹살이 무슨 얘기야. 삼겹살 불투석인데 나 물이 부족하다고. 뭘.

0: 그래가지고 금과 목을 합체한 금나무를 그 AI한테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아. 배경화면으로 해놨고,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잠금하면은 네잎클로버로 푸른기 네. 아, 나무
1: 그,
0: 나무
1: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규순이였네요.
0: 네, 규순이가 접니다. 아. 저는 이거 믿어요. 맹신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제 침대 머리맡에는 나무 그림이 다섯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네. 아니 어제 저희 그 커피 사러 갔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행운지수라고 적혀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행운지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어제. 저랑 이혜원 아나운서랑 셋이서 갔는데 그래서 커피값 내기를 했는데 또 졌어요.
0: 아니 그거는 제 행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동기들 위해서 원래 베풀어야지. 제가 또 맹신하는 게 있어요.
1: 근데 왜 카드 꺼내면서 아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베프니까 해줄 수 있는데 왜 아시라고 했어요?

0: 그래서 어, 뭔 소리야 아나운서는 혼자 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50기가 그룹이잖아요.
1: 그룹이죠.
0: 혼자 뽑힌 게 아니라 우리 어. 혼성 코요태잖아요.
1: 혼성 코요태요? 비율이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 정도면 몰라도 내가.
0: 어쨌든 그룹으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항상 바늘구멍처럼 한 명 막 이렇게 뽑는 거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룹으로 뽑는 거에는 잘 됐다. 아. 여자 셋에 잘 껴가죠. 걸그룹처럼. 아.
1: 걸그룹 맞죠. 제 동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이렇게 허위원 아나운서 앞에서 안 하지만 제 동기들이 다 각양각색 매력이 달라서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달라가지고.
0: 아. 여기서 이제 끝내야겠다. 오늘 훈훈한 마무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훈훈하게 막 마무리하자 여기서. 아,
1: 그런데라고 역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0: 안돼 안돼 여기서 마무리.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 자 여기서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1: 말을 막네.
0: 오늘 걸그룹에서 마무리할게요.
1: 네 다음주에 뵐게요.
0: 노래 들을 곡은 소개해 주시죠. 박철규 아나운서가
1: 걸그룹이라고 하시잖아요.
0: 네
1: 걸그룹으로 한 1시간 활동하고 접은 노래가 있습니다.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0: 핑클이 접은 건 아니고요. 저희 50개 여자 셋이서 접었습니다.
1: 너튜브 찾아보세요.
0: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올게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

0: 4만원 생산권리
1: 사업 선거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아울렛.
8: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왕행복님, 식디, 딸아이가 첫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라 마음이 너무 쓰여서 저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마트로 함께 출근해요. 근데 아,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사연을 주신 분이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모녀 혹은 부녀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사연인데요. 이게 따님 의견도 다 동의하신 거 맞겠죠? 네, 아이디 왕회.

그리고 저희 그 오픈 스튜디오에 오전에 이렇게 그 찾아오시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우리 FM대행진 또 청취자님이신가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돌 팬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아, 오늘은 FM대행진 또 위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덥지 않으세요?

0: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디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재밌는 사연, 축하 사연, 주말 계획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를 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해당 제과 업체를 살렸던 비비의 노래.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FM 대행진에서도 이 노래 나오자마자 막 우리 스팟도 만들고 제가 그 예본 작가에게 막 박자 때문에 혼나면서 이렇게 녹음하고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지금 벌써 2년 전이라니. 야, BBC의 노래인데 장기하 씨가 만든 곡이고요. 그 음식의 이름이 제목입니다.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밝으시네요.
0: 우와, 처음이에요.
1: 인기 DJ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1: 출근 중이십니까?
0: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어르신들 송영하러 가는 길에 도전했는데 처음으로 당첨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 모시러 가고 계신 거예요?

고객님, 대표적인 K푸드 김 좋아하십니까? 김이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국 김의 역사와 경쟁력을 알리는 다국어 홍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방송인 문세윤이 제작에 참여한 이번 영상은 한국 김의 역사와 세계시장 진출 과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해 11억 3,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K푸드 열풍으로 세계 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국제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놀이 대신 우리 고유 명칭인 GIM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 준비되어 있고요. 퀴즈 마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적인 K푸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식대에 살 빠지니까 잘생김, 2번 김, 3번 김미김미김. 3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뉴진스의 How Sweet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0: 잡아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선 제발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out.
1: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K-푸드,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정답은 김이었습니다. 김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답도 좀 봐야 되는데요. 요거 먼저 짚고, 김태희 씨가 식디 레페틀 패배자는 폴겜.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만 보내세요. 예은 씨처럼 이렇게 좀 너무 세게 보내지 마세요. 예은 씨는 뭐라고요? 식디가 발라버린 폴겜은 너무 좀 그 표현이. 요즘 폴킴 씨 또 팬분들도 듣고 계신데 또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제가 또 발라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랩이지만. 좋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그 폴킴의 과요광장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태 씨가 우리 와이프 좌회전한다면서 우측 깜빡이 킴 하셨고요. 김경태 씨 선물 드립니다. 오석재 씨, 슬픈 문자. 만성 역류성 식도염 오늘도 되새김. 선물 드립니다. 어떤 그 개인의 아픔을

와이프 부부싸움의 끝은 우김. 맞아, 항상 그래. 선물 드립니다. 자, 이대근 씨가 그대 기억임 그난 사랑기요. 선물 드립니다. 김에 대한 문자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나 왔어요. 2985님이 안녕하세요, 정답은 김입니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여기는 광양입니다. 광양 태인도가 세계 최초의 김 서식지예요. 멋지죠?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또 몰랐던 사실을. 2985님도 선물 드립니다. 자, 우리 예은씨가, 김예은씨가 드디어 나도 오답에 출연하네, 내 이름 예은킴 하셨고, 김효영씨는 퇴근하고 당구치고 한잔하자고 하는 동료들에게 역김 하셨는데, 몇 년도에 회사를 지금 다니고 시간여행 중이시고요. 요즘 회사 동료가 당구치고 한잔하자고 하는 동료가 별로 없을 텐데 요즘에. 그죠? 이게 약간 그 90년대 여의도 분위기인데, 끝나고 당구치고 한잔하자고 하자고. 효영씨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스피드랙,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스.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스. 철제 선반은 렉렉스피드렉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네, 앞서 그 2985님이 김시식지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김서식지로 제가 바꿔서 읽었거든요. 아, 근데 김시식지가 맞네요. 아, 제가 또 너무 나댔습니다. 광양 김시식지는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아, 저도 또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김시식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답을 좀 더 보기 전에 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입니다. 이번 미션은 누가 뭐래도 나는 산다. 오늘의 주제.

자극하는 쓸데없는 물건은 뭐가 있는지 자랑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건 사라, 이건 사지 마라, 한번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드리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좀 제 기준에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갖고 싶은데 와이프가 1년째 반대해서 못 사고 있어요. 과일 사서 냉동실에서 하루 얼리고 이 메이커로 갈면 되는데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가격은 30만원. 사지 마세요. 너무 비싸다. 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전 10 언더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30은 조금. 와이프는 사 먹으래요 하셨고요. 뭐 예를 들면 인형 뽑기 기계 사고 싶어요. 인형 뽑기 중독돼서 한번 가면 2만 원씩 쓰거든요. 집에 사놓으면 2만 원 안 써도 되고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저 33이에요. 사지 마세요. 인형 뽑기는 거기서 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이걸 방에서 하면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독서실을 왜 갑니까? 도서관 왜 가요? 집에 책상 다 있는데.

0: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답을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그 이규범 씨가 37 솔로 우리 누나 이효린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당당하게 걷김 놀린 거죠 누나. 김두희 씨가 좀 자랑 문자 보내주셨어요. 식대 우리 아들 서울 사당초등학교 전교회장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두희 씨. 아 이런 거 우리도 축하해드려야 돼요. 아 전교회장 또 많지 않거든요. 네. 자, 2부로 오겠습니다. 안윤상 형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한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본 낭만 닥터 한석규입니다. 너 좀 석규가 저 지금 안 보이네.
2: 석규 여기 있어요. 어?
1: 아 여름 휴가 간 줄 알았잖아요.
2: 에, 여기 있어요.
1: 어.
2: 혼자서 판단을 그렇게
1: 내리세요. 내가 없는 데가 없지.

0: 번은 잘 쉬어야지 이게 또 재충전이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래요. 하지만 기왕 떠날 땐 신나게 놀다 오셔야 해요. 언제 휴가를 많이 떠나시나 알아봤더니 내일 토요일 7월 25일부터 일주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언제겠어?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때 휴가 가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2: 네.
0: 누가 한석규한테 합주기래?
1: 방금 저 조정식 나올 뻔했어.
0: 이 7말8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들어보니까 다음 주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들 방학 주간이라고 그래요. 부럽습니다. 다들 어디로 놀러를 가시는 겁니까?
1: 자, 그것도 조사가 됐어요. 응답자의 86.3%는 국내 여행, 나머지 13.7%가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국내 여행 중에선 동해안, 예쁘잖아. 동해안권이 1위, 그 다음이 남해안,

0: 휴가 가서 사진 많이 찍고 SNS 업로드 할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프랑스에서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1: 아하. 아, 그렇군요. 아, 이미 호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그 뒤를 지금 네,
0: 그렇습니다.
1: 쫓는군요.
0: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9월부터 신규 가입 맞고요. 사용 중인 계정은 내년부터 삭제되고요. 뭐라고요? 현지 반응이 어떠냐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에 나가 있는 조정식 기자 만나봅니다. 조정식 기자.
2: 네, 현재 나와 있는 조정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0: 어허.
2: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그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79표, 반대 81표였습니다.
0: 어허. 자, 그러면 9월부터 전면 금지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2: 그렇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만들 수가 없고
0: 어허.
2: 기존 계정은 차단이 됩니다.
0: 저런.
2: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자료 서비스 등은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아비규환입니다.
0: 아하, 아비규환이라 청소년의 반발이 있다 이 말입니까?
2: 맞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온라인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
0: 어허.
2: 제안을 찬성한다는 쪽과
0: 어허.
2: SNS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정부도 있다 라며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곳은 아비규환입니다.
0: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학부모들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학부모들은 무조건 금지는 안 된다. 우회할 방법이 많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먼저 시작한 호주에서도 청소년 대부분이 SNS 규제를 우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0: 아하.
2: 호주도 아비규환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0: 아하, 예, 조정식 기자 소식 감사합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프랑스 그리고 EU에서도 관련 법안 얘기가 나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법안 고민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 프랑스 청소년들의 SNS 금지 소식을 우리 김명준 앵커께서, 앵그리 앵커께서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또 혹시 좀 즐겨보는 SNS가 있으신지도.
0: 조정식의 팬데믹지 인별그램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팔로우 안 한 사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팔로우하고 좋아요도 눌러놓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 FM 대행진 인별그램 많이 좀 팔로우를 부탁드리고요.
0: 아하.
1: 그 일본은 지금 그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카이치 총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님, 일본에서

괜찮아요. 제가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일단 손 마사지기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아직 못 사고 있어요. 몇 번 쓰고 또 처박아 놓을까봐 그래요. 종아리 마사지기도 사서 쓰다가 창고 어딘가에 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손 마사지기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안 쓸 것 같긴 해요. 중고 어때요? 중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4465님 선물 드립니다. 지명구씨, 저는 한강라면 기계 사고 싶어. 아니 왜 그 업체형을 왜 자꾸 살라고 하세요 다들. 라면 킬러거든요. 근데 당뇨에 고지혈증이에요. 사지 마세요. 요거트 기계 사세요. 요거트 기계. 예. 0216님 저는 기계식 키보드가 사고 싶어요. 색깔도 알록달록.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받고 여러분의 좋은 일들 정식이가 대신 마음껏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받으실 분들 어서서 줄을 서십시오. 자, 가장 먼저 줄 서신 분, 화곡동에 사시는 최철호님. 조카분께서 외삼촌을 너무너무 사랑하나봐요. 오늘 축하 메시지를 위해서 유료 문자를 꽤 쓰셨습니다. 76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이랑 만수무강하십시오. 축하 축하 축하. FM 대행진의 열렬한 레간자 애청자 세희씨가 남편 우람씨가 장난치는 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생일을 축하 축하 축하. FM 대행진 파워6식의 스톤철임 석철임씨의 오늘 생일입니다. 인복이 많아서 축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또 동료들이 또 굉장히 또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축하 축하 축하. 스톤철임 기부를 위해서 꼬박 1년 동안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 장발에서 나이 다겸이 오늘 초등학생으로 보내는 마지막 생일입니다. 다겸이가 나누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을 받을 겁니다. 우리 다겸이 생일 축하 축하 축하. 이재자씨 아드님은 올해 35살인데요 래퍼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여신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도 힙합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0: 그렇죠. 수아 씨는 장장 7주간의 인테리어 여정을 끝내고 오늘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새 집에서 큰 돈 쓴 만큼 팍팍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하 축하 줘! 2487님은 1년 꼬박 주 6일 근무 열심히 달리시고 드디어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철이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축하 축하 줘! 9235번 쓰시는 누님 55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내년 생일에는 성함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3부 퀴즈 고스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맞은 모든 식식 여러분들 축하 축하 축하!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이라 서울 시내는 평소보다 수월한데요. 반면 고속도로는 사고로 인해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나들목 진입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서운 분기점부터 여파받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더 가서 서하남에서 성남까지 답답합니다. 영동선 강릉 쪽은 동수원에서 신갈 용인부터 양지까지 막힙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0: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선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여행용 캐리어, 블랙박스, 묵은 각질 필링 젤이 기다리고 있고요. 중간에 꽝이 하나 있습니다. 꽝을 먼저 뽑는다고 해서 도전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선물을 먼저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신중하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기회는 5번까지 있습니다. 자, 벌써 3승에 도전하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의 달콩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달콩이가 그저께 세상에 나왔죠. 네, 오후 아마 5시 때 이제 태어났을 텐데 아빠의 도전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달콩이와 함께 도전을 이어가고 계시는 달콩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이제는 좀 이제 아빠가 좀 이제 익숙해지셨죠?
1: 아, 그럼요. 이제 이틀 차인데.
0: 이제는 뭐 아빠예요. 예. 자, 일단 제가 어제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콩님이랑 지금 퀴즈 고스톱을 달콩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방송분을 잘 보관을 해놓으시면 우리
1: 그 아, 그럼요.
0: 달콩님 가족들에게 되게 큰 추억이 되겠다. 그죠?
1: 예, 지금 네. 아내가 영상도 매일 찍고 있어요.
0: 아, 진짜? 지금 옆에서 네. 찍고 계세요?
1: 옆에 지금 올려놓고 둘 다 나오게.
0: 어제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까?
1: 아니요. 어제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0: 아, 그렇군. 아니, 제 동생이랑 그 같은 날에 나으셨잖아요.
1: 예.
0: 제 동생은 많이 그래도 좀 컨디션이 올라왔던데.
1: 아내요? 아내 컨디션이요?
0: 예, 아내분 컨디션이요.
1: 아, 예.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저기 뭐야. 빙거도 빼고.
0: 네.
1: 예. 네, 혼자 걸어다니는 것도 조금 하고요.
0: 달콩님 컨디션 물어본 줄 아셨구나.
1: 네.
0: 달콩님 컨디션을

0: 있죠.
1: 좀 그래요. 다른 애기들보다 좀 어떤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더 귀여운 것 같아요.
1: 아이 참 목소리가 일단 이렇게 돌아오니까 제가 또 마음이 놓이네요. 아, 막 가족들도 난리 났죠 지금?
2: 예, 그럼요. 영상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1: 네.
2: 근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
1: 저희 우리 윤우 어머님이랑 통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 가로채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로채.

0: 그러면은 이제 한 3. 최근 다은이 일어나 있네요?
1: 네.
0: 다은아.
1: 네.
0: 엄마 파이팅 한번 해야죠.
1: 엄마 파이팅. 네.
0: 다은아.
1: 네.
0: 우리 라디오는 우리 그 소년 소녀들이 개인기 하면은 뭐 치킨 피자 나가기는 해요. 아니 부담 갖지 말아요. 다은이 혹시 뭐 좋아하는
2: 뭔지 말하고 해야지.

0: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 축제,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벌의 이미지를 바꿨는데요. 진흙은 더럽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축제로 돌파했습니다.
1: 달콩.
0: 달콩님이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2: 머드 축제.
0: 머드 축제. 머드 축제 정답입니다. 진흙은 더럽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축제로 돌파했습니다. 진흙 체험부터 K-POP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난 보령의 대표 축제. 이 축제는 무엇일까요? 머드 축제가 정답이었고요. 아, 달콩님이 좀 빨랐습니다. 아, 달콩님 대단합니다.
2: 아, 심박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0: 그러게요. 이 머드 축제 맞춰주셨고요. 아, 우리 또 단이님은 조금 신중하셨어요. 그렇죠?
3: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했어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지금 단이 네. 기분 괜찮습니까?
3: 네.
0: 이 단이가 이게 엄마가 딱 승리하고 후 했어야 되는데, 아, 그거를 못했네. 아, 단이야.
3: 네.
0: 네, 엄마 위로 많이 해주고요.
3: 네.
0: 단이 혹시 뭐 또 못 보여준 거 있어요?
3: 이거는 원래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못해요.
0: 아, 이거 눈으로 이게 지금 화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다음에 혹시 그 삼촌 공개 방송하거나 하면 단이 꼭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호날두처럼 팔까지 이렇게 확 하면서 후 같이 하는 거예요.

0: 그 수건에 그 수를 좀 올리세요. 500수 이런 걸로 쓰세요. 너무 얇아서 그래요. 강정림 씨의 장마철 감당을 못하는 우리 집 수건. 정림 씨도 보내주셨고 선물 드립니다. 아, 5995님 재치 있는 문자. 문자는 샵8910. 5995님 선물 드립니다. 아, 좋아요. 다들 컨디션 좋습니다. 자,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소진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온열질환 주의 무조건.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 아침부터 덥습니다. 낮에는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38도가 예상됩니다. 또 강릉 35도, 광주 34도, 서울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연천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거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중앙선관위 수사 소식인데요. 선관위가 투표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1: 네, 그 선거 당일에 투표율을 1시간마다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투표율을 집계하는 과정 중에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잘못되면 시도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투표소와 짬짬이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자 수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하니까 이 초과한 숫자를 다른 투표소의 그 투표자 수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통계를 맞췄다고 하고요. 이렇게 조작된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어제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수사 결과 통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다른 선거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신뢰가 생명인데. 그렇죠?
2: 네.
0: 좀 그 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0: 관리사무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요?
1: 네,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시 29분쯤에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이 났고요. 8명이 다쳤고 1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고,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0: 조정식
1: 조정식의 FM 대행진.
2: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는 안녕하세요, 서진원입니다. 우리의 광고주이자 바른수면연구소 수면전문가 서진원 소장님과 함께 모르면 물어보자로 찾아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원입니다. 광고 듣고 만나겠습니다.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0: MBTI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네. 네. 나에 대한 그 MBTI 편견을 갖기 싫어서 갖게 하기 싫어서.
1: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실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디님께서 뭐라고 했을 때 네. 정확히는 잘 몰라요. 어떤 유형인지. 왜냐면 선입견 갖고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0: 혈액형은 뭐예요?
1: 혈액형 A형입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1: 약간 소심하고. 아, 네.
0: 혈액형 편견을 네. 많이 갖고 계시죠.
1: 아, 네네 그렇죠. 제 옛날 사람이어서 네.
0: 네. 네. 아니 그 MBTI를 여쭤본 이유가 네. MBTI에 이제 N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밤에 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잠을 잘 못 잔다.
1: 많죠.
0: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수 방바닥님께서도 자려고 누워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이 달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1: 보통 이런 생각이 걱정이거든요. 네. 걱정과 근심인데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걱정 노트예요. 걱정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되게 심각한데 막상 적어보면 되게 별일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 상상 속에서는 막 100 정도의 위압감이면 예를 들면 건강검진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 암이면 어떡하지? 뭐 큰 병은 어떡하지? 근데 적어보면 뭐 8월 4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들어보고 결정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장이거든요. 그걸 마주하면은 이거 그게 대단히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막 밤잠 설치면서 생각할 일 아니구나. 이렇게 좀 자각을 하게 돼서
0: 티네.
1: 네, 잘 찾으시면
0: 티야.
1: 아, 잘 모르지만 네 그런
0: 거지 않아요. 우리 F들은 그게 안 돼요. 네. 지금 티 완전 티시네. 티셔가지고 지금 우리 그 공감의 라디오라는 매체에 나와서 티임을 숨기셨네.
1: 아 네.
0: 그죠?
1: 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걱정 노트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한번 해보시면.
0: 아, 우리 F들은 네. 걱정 노트로 네. 해결 잘 안 돼요. 네. 배추도사님께서도 네. 소장님 아침에 잠 대 아침에 밥 중에서 뭘 선택하실 겁니까?
1: 아, 전 사실 본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네, 아침에 잠이냐 꿈이냐 이렇게 해야 돼.
0: 제이야.
1: 제이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 본질적으로 이런 네. 상황 자체를 만들면 돼. 그래서 전날 1시간 정도 일찍 주무셔 갖고 네. 이런 고민 안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침에 잠을 잘 거면 밥을 먹을 거면 이렇게 고민 안 하도록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다. 그럼 저는 아침 잠을 선택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아침 밥은 사실 점심 밥으로 보충이 가능하잖아요.
0: 네.
1: 근데 아침 잠을 점심 잠으로 보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침 잠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간 우려되는 건 뭐냐면 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졸리다고 더 많이 자면은 리듬이 깨져서 계속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침 잠을 더 자더라도 진짜 너무 막 2시간 자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약간 피로가 회복되는 정도로만 자는 게 낫다. 이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시는 게 일찍 잠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짜 명쾌하게 이렇게 또 항상 말씀해 주시니까 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이제 좀 시원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MBTI TJ는 저희가 좀 알아냈습니다. 아마도 뭐 다음 주까지 대화를 하다 보면 네. MBTI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CT 덕분에 알고 갈 것 같습니다. 네.
0: ESTJ 같아요. 지금 네네. 느낌이. 네. 예. 지난주 서진원 소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잠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과 고민들 보내주시면 우리 서진원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그 FM 대행진을 듣는 청취자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우리 영유아부터
1: 네.
0: 뭐 어르신들까지 정말 네. 많은데 네. 특히 육아하면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수면과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니어분들의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육아하는 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영유아 네.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1: 네.
0: 신생아 또 영유아 시기의 수면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정말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렘수면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 머릿속에 이제 신경세포, 시냅스가 연결되거든요.
0: 네.
1: 뇌 발달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체의 성장이 가장 깊은 잠인 섭파수면 때 키가 자라는 거거든요. 자면서 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와 면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야지만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잘 못 자면 직관적으로 다음날 되게 짜증 부리고 뭔가 이제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이제 영유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뭐 어른이랑 거의 똑같군요.
1: 맞습니다.
0: 근데 어른들도 네. 뭐 잠 못 자면서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좀 더 이제 어떤 진폭이 더 큰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네. 아이들이 잠을 우리 부모님들 마음처럼 안 자고 하면
1: 맞아요.
0: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되고 좀 그런 건데 이게 네. 잠을 푹 잘수록 아이들의 기억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0: 낮에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자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 이 서랍장에 맞는 자리로 넣는 거예요. 그 기억을.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기억을 맞는 자리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하면 네. 딱 시험 때 다 쏟아내고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벼락치기 하면서 잠을 충분히 안 자니까 그냥 당장은 생각이 나는데 장기 기억을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지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이제 맞는 서랍장에 넣어주는 거죠. 아, 이 기억은 여기로 가야 돼. 이 기억은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 기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충분한 그 숙면을 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는 또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0: 하죠? 이건 어른하고 약간 반대예요. 어른은 왜냐하면 잘 못 자면 네. 처져 있잖아요. 네. 아, 너 어제 못 잤니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는 반대로 엄청 흥분하고 엄청 산만해져요. 아,
1: 잠을 못 자면요?
0: 네, 잠을 못 자면 밤낮 방방 뛰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막 정말 그렇죠, 푸죽어 있는데
1: 힘이 없죠.
0: 힘이 없고 오히려. 막 병아리처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오히려 막 진짜 난리를 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이 친구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오늘 잘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내주시는데 우리 최남훈 네. 씨도 신생아 시절에 분리수면을 언제부터 해도 될까요? 뭐 이제 분리수면은 네. 해외에서는 좀 많이 한다고
0: 맞습니다.
1: 하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했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분리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분리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제 어릴 때도 계속 같이 자는 문화가 더 많은데 네. 해외는 분리수면 되게 빨리 시작하거든요.
1: 맞아요.
0: 심지어 막 진짜 돌 때부터 시작하고 막 그 전에도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

0: 부모님의 이제 깔려 죽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1: 오히려 함께 잘 때 생기는군요.
0: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니까 애기 너무 예쁘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 옆에서 자는데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1: 위험하네요.
0: 네. 그리고 어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아이 심리적 안정시켜준다고 가슴에 이렇게 손 올리고 이러면은 그게 압박이에요.
1: 얼마나 무겁게 그 조그만 몸에.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의 시각으로 아 이러면 난 되게 다정하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러면 흉부에서도 또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이게 압력으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1: 진짜 뭐 덩치 큰 아빠들 우리한테 뭐 네. 곤발바닥 올려놓은 그렇죠, 맞아요. 느낌일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관점을 보면 안 되고 또 아기들 귀엽다고 막 그 아기 자는 공간에 쿠션 같은 거 되게 많이 놓거든요. 그것도 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1: 오히려.
0: 네, 어른의 관점에서는 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야지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다 위험한 공간이라서 자는 곳에는 뭘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다 치워놔야 돼요. 분리수면에 있어서는 이제 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 분리수면은 뭐 실패했다고 뭐 되게 큰일 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식디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주무시지 않으셨나요?
1: 같이 잤죠.
0: 네. 네. 그 보통 막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자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초등학교 때 네. 되게 좀 분리수면 네. 이제 시도하면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도 나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크셨잖아요.
1: 잘 컸죠.
0: 잘 컸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실패한다고 아, 나 분리수면 실패했다. 우리 애기가 혼자 자야 되는데 못 잤다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1: 분리수면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네, 없겠다. 집착할 필요 없다.
0: 보통은 분리수면 시키는 이유가 독립심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깨어있을 때 오히려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뭐 깨어있을 때는 뭐 숙제 다 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막 다 데려다주고 막 하면서
1: 잠만
0: 분리로 잠만 독립적으로 자라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깨어 있을 때 독립식을 키워드리는 게 낫다.
1: 잘 재우고.
0: 네. 그래서 네. 분리수면도 좋지만 뭐 실패했다고 뭐 절망하고 아 나는 분리수면이 안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1: 확실히 진짜 명쾌하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수면 루틴에 대해서도 네. 아이에게도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0: 네.
1: 이제 우리 서준원 그 소장님께서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게 집안의 어떤 그 수면 루틴이 딱 맞아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에서 좀 올바른 수면 루틴을 가지고 좀 아이에게도 그걸 흡수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아이 영유아는 특히 낮과 밤을 구분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왜 못 자냐면 아이들은 아직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있어요. 태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100일 정도 지나면 애가 좀 자기 시작한다. 근데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는 수면 호르몬이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면 호르몬이 우리 뇌 한 가운데 있는 송과체에서 나오는데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다가 2, 3개월이 지나면 그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그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수면의 흐름이 생기는데 낮과 밤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 재울 때도 지금은 낮이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다. 이거를 계속 교육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0: 네.
1: 이제 뭐 우리 술자리라거나 뭐 회식하거나 네. 뭐 밤에 같이 있을 때 보면은 네. 어떤 특정 시간 되면은 막 하품하고
0: 맞아요,
1: 막
0: 맞아요.
1: 막 너무 네.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수면 루틴이 잘 잡힌 분들이군요.
0: 그렇죠. 아주 건강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 되게 건강한 거죠.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고요.
1: 그래. 몇 시쯤 되죠?
0: 한 10시 반 되면 졸려서 예전에 저 대학교 때 이제 그 여자친구 만나면 여자친구 친구들이 뭐 남자친구 신생아냐고 10시면 뭐 졸려서 자러 가냐고.
1: 근데 이게 네. 사실 생활에서
0: 그렇죠. 되게 더
1: 너무
0: 좋은
1: 거죠.
0: 네네.
1: 뭐 지금 또 기혼자시니까 그런 거 뭐 클럽이나 네. 이런 데는 뭐 전혀
0: 전대대 가본 적은 있지만 뭐 즐겨가진 않았다고 해요.
1: 10시 반에 네네. 들어가
0: 자야 돼요. 자야죠.
1: 피크 타임이 오기 전에 이제 귀가하셔가지고 주무셨던. 네. 낮잠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0: 네네.
1: 이게 아기 낮잠을 네. 뭐 어렸을 때는 특히나 꼭 자는데 네. 얼마나 재워야 하고 네. 적정한 낮잠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0: 낮잠은 원령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낮잠 횟수가 4회에서 5회 정도, 그다음에 3, 4개월이면 3회에서 4회, 그리고 6개월이면 2회에서 3회, 그리고 9개월에서 돌까지는 2회 정도예요.
1: 네.
0: 되게 이제 수면이 많이 쪼개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달라서 보통 한 번 재울 때 한 60분에서 9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아이가 커갈수록 4시 이전에 낮잠을 끝내시는 게 좋아요.
1: 밤에 자야 되니까.
0: 네, 밤에 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밤잠을 미리 너무 땡기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좀 깨울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4시 이후에 잔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4시 정도가 되면은 아 이제 낮잠 안 잔다. 왜냐하면 수면 압력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곤해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면 잘 수 없기 때문에 한 4시 정도 되면 이제 낮잠 안 잔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수면 압력을 또 높여줘야죠.
1: 근데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아기 깨면 또 힘드니까.
0: 그렇죠. 네, 맞아요.
1: 그냥 더 네. 자연스럽게 깰 때까지 네.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또 밤에 힘든 거잖아요.
0: 그렇죠. 밤에 또 애가 계속 깨고 자다가 막 진짜 1시, 2시에 깨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되게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잡아가

0: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한 1시간 반 정도?
0: 네.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아이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 영유아 수면에서 있어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같은 환경에서 잔다.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수면 환경 바뀌면 잘 못 자거든요.
1: 네.
0: 아이들이랑 여행 가서 호텔 가거나 하면 잘 못 자요.
1: 네.
0: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할머니 댁 이런 데 가도 무섭다고 잘 못 자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같은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 뭐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아침에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전에 이제 수면 루틴에 있어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로션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 뭐 책을 읽어주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잔다. 이런 일정한 루틴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걸 하면 나는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욕하면 나 이제 자는 걸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몸으로 좀 이렇게 네. 느끼게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그 2978님도 10개월 아기인데요. 아직도 통잠을 못 자요. 잠도 네. 10시에 잠들고요. 잠이 없는 기질일 수도 있을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이제 10개월 넘었을 때 통잠 자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아기 되게 그 돌 전에는 이런 거 걱정했었는데 지금 너무 잘 잔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면은 사실 되게 유전적인 측면이 커요. 사실 수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불면증 심각하신 분들은 얘기 듣고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부모님 잘 주무시냐고. 거의 다 부모님 못 자세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1: 그것도 수면도 유전이.
0: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그래서 유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잠 못 자고 예민하면 아이도 사실 그런 확률이 높죠.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더 수면 습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1: 근데 같이 막 어디 여행 가보고 이러면 확실히 진짜 그

0: 실제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게 유전적으로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DC1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고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숏슬리퍼는 많진 않군요.
1: 아주 적어서 나는 숏슬리퍼라 얘기하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0: 아 그래요? 네,
1: 훨씬 많고 그 유전적으로 4시간 자도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네.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는 만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4시간 자서 괜찮은 게 아니라 4시간 자는데 그냥 커피나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거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7시간 정도는
0: 충분히 자야 돼요.
1: 6시간, 7시간 주무셔야
0: 돼요. 네. 6177님이 수면 자세도 궁금해요. 저희 아이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포개서 웅크려서 자는데 그러니까 새우잠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척추에 괜찮은 걸까요? 하셨는데.
1: 척추 이제 아이랑 어른이랑 다른 게 어른은 척추가 S자로 이미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아이는 자라면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수면 자세에 있어서는 아이는 좀 더 유연해서 어른만큼 이제 좀 꼭 이렇게 자야 된다는 건 적지만 기본적으로 엎드려 자거나 이러면 이제 질식이나 이런 우려가 있고
0: 네.
1: 이제 반듯하게 자는 게 더 이제 좋죠. 근데 하지만 이제 자면서 뒤척이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약간 매트리스를 단단한 거 쓰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푹 자면 수면 자세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어떤 이제 걸음마나 이런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0: 네,
1: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정자수 자는 게 좋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약간은 바뀔 수가 있고 엎드려 자는 건 이제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피하는 게 좋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단단한 매트리스. 네. 네. 네. 자 이렇게 아이들 그 수면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해결을 받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수면 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명확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네. 실제로 보면은 어른들은 조금 일찍 네. 깨시는 것 같은 느낌을
1: 맞습니다.
0: 저도 느끼는데
1: 네.
0: 이게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드나요?
1: 줄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 게 송과체인데 이게 네. 나이가 들면

0: 잘 때 진짜 시원하게 자잖아요. 정말로. 아, 이 친구는 진짜 깨워도 안 깬다 이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수면의 힘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램 수면도 네. 이제 20대보다는 훨씬 못하게 되는 거군요.
0: 네, 램 수면도 줄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서파 수면이라고 서파 수면이 슬로우 웨이브 이제 슬립인데 이제 천천히 우리 뇌파가 움직이면서 신체가 가장 회복하는 가장 깊은 잠이에요. 근데 가장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서 이제 젊을 때는 가장 깊은 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1: 네.
0: 나이가 들수록 그게 줄어서 자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1: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노인들의 수면 장애 관련 그 질환 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봐도 네. 이제 이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더 많다. 네. 두 배 이상 많다.
0: 네.
1: 여성이 남성보다 잠을 좀 더 못 자는 편인가요?
0: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영향이 보통 여성은 폐경도 있고 임신 이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요. 또 그런 실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차이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의료진료에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자기가 자는 것보다 더 잘 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자기가 자는 것보다 실제로 자는 것보다 더 못 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그 연숙 씨도 문자로 남편 나이 들어도 아주 잘 자던데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실제로는 좀 못 주무셨을지라도 네. 잘 잤다고 네, 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0: 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이거 좀 그 제 주변인들을 비유하자면 남성분들이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다. 약간 이렇게 여성분들은 나 여기 왜 이러지?

0: 꼬리는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그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는 건데 그 전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살을 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코를 왜 고냐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기도에 살쪄서 고는 거거든요.
1: 제가 네. 최근에 살을 뺐거든요. 네. 근데 진짜 기도에 살 빠진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데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0: 달라요.
1: 그죠?
0: 네, 달라요. 그래서 가수분들도 막 살 뺐다가 쪘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어. 살이 쪄 있어서 막혀 있어서 공기가 제대로 통과를 못해서 소리가 나서 코를 고는 거거든요. 근데 살을 한 10kg 예를 들면 10% 체중의 10% 빼면 확실히 좋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코 고는

0: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깨지 않고 축 잘 수 있습니다.
1: 이야, 서진원 대표님은 지난주부터도 느꼈지만 잠 GPT 같으세요. 그냥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 야, 대단합니다 진짜. 유익한 시간이다. 그리고 뭐 티 맞으시다. 아, 네. 뭐 이런 네. 문자들이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0: 덕분에 뭔지 알아갈 것 같습니다.
1: 야, 이 진짜 짧은 시간에 우리 정말 많은 잠 이야기를 네. 했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아, 네. 네, 다음 주에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1: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레드벨벳의 In My Dreams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서진원 대표님과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방학을 시작한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인지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는 한산한 편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구간구간 짧은 정체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한남방향 동작대교에 있는 차량 충돌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뒤로는 동작대교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사고로 이른 아침부터 혼잡했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과 남사진이에서 짧은 정체만 남아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남양주에서 토평까지, 또 서하남에서 송파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더딥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